흉안북도 안의 각급 청년동맹 소년단 조직들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불려나가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석탄공업 부문의 존재를 힘있게 떠밀어줄 때 대해 쓴 글들을 사진과 함께 싣고 국토관리에서 진일보를 내집은 비결 이런 제목으로 여도권 일꾼들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와 특파기자 노농통신원들이 보내온 소식, 그리고 잣수확을 다 거치는 수안군 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들과 종업원들을 소개한 글을 사진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사회문화 기사들과 국제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1면에 자생자결의 불변한 원칙과 공세적인 방식으로 새 전망 목표 수행을 위한 총진군을 가속화해 나가자 이런 제목의 글을 싣고, 강동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지난해에 비해 1.2배나 높이 세운 올해 석탄 생산 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기 위해서 날과 달을 위훈과 혁신 창조로 이어가고 있는 소식과,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막장마다에서 석탄 증산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는 소식, 그리고 각지에서 새로 일어서는 시군 경공업 공장들에 필요한 솔비 제작이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진척되고 있는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2면에 주체 교육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영도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해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들을 사진과 함께 싣고, 참다운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라는 데 대해 쓴 글과, 개성시에서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모든 혁명진지를 3대 혁명화하자 이런 표지 아래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활발히 벌여 단위발전을 일으켜가고 있는 천리막 건재종합공장 3대 혁명 붉은기 수지 건재직장과 사리원시 농업경영위원회 3대 혁명 붉은기 미라 종축작업반을 소개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싣고, 함경북도 수산관리국에서 현대적인 탐색선을 건조한 소식과 봉천군 안의 농촌들에서 가을 밀씨 뿌리기를 힘있게 진행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남포시의 처녀들이 조선노동당의 딸 청년 여성 영웅호로 탄원한 소식과 각지에서 가을철 조건에 맞게 산불 방지 사업을 군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사회주의 경쟁 총화와 평가를 바로하는 것은 농업 근로자들의 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 대해 쓴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사회문화 기사들과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가 인간 사랑의 화원이라면, 인간의 생명 위에 돈을 올려놓고 돈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자본주의야말로 인간 생명의 불모지이다는 데 대해 쓴 글을 싣고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신발공업 부문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경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 부원 김수련 동무는 나라의 신발공업 발전에서 뚜렷한 진일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영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어느 해인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시 안의 신발 공장들에서 생산한 신발들을 도와주시면서 신발공업 부문에서 한 가지 신발을 만들어도 우리의 문화를 선전하고 사람들을 현대문명으로 인도할 수 있게 잘 만들 때 대하여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신발들의 품질에 대하여 청와하며 정책적으로 방향을 주는 사업을 할때 대한 문제와 산업미술을 틀어지고 신발 더안을 잘 만들 때 대한 문제, 신발 공업의 자동화 숫자화를 실현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나라의 신발 공업 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모두 밝혀주시며 마음쑤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훌륭한 영도가 있어 우리의 신발 공업은 해마다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며 그 고귀한 결실이 집약된 전시회들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의골이 건설 착공식이 진행된 날에도 봄철 전국 신발 전시회 준비 사업을 지도해 주시고 안석한 석지 피해복구 현장을 찾으신 데 이어 금성 뚜락도로 공장을 휴지도 하시느라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가을철 전국 신발 전시회와 관련한 문제들을 정력적으로 지도해 주시었습니다.
0: 경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 부원 민춘신 동무는 신발 한 켤레를 만들어도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편안하고 시대적 미감이 살아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기회에 신발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미술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민들이 기호와 영도에 맞게 신발 도안과 설계를 과학적으로 잘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신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와 평가, 여론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에 맞게 생산 기술과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상품 생산 추세와 사람들의 요구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상품 경쟁에서 밀려나고 만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신발 공장들을 현대화하여 우리 민의 나이와 체질, 기호와 미감에 맞는 신발을 많이 생산하며 신발 공업 부문에서 신발을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하게 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곡히 가르쳐 주시고 신발 공업 부문에서 참고하도록 신발 생산 기술 자료들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구 간의 신발 공장들에서는 경량화 총수장께서 신발 공업 부문에 제시하신 공장 현대화와 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기 위해 새 제품 개발을 앞세우고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3: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지금 각지 세멘트 생산단위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중요대상 건설장들이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지방발전 20승 10정책과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하는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상원 석회소 광산에서는 앞선 발파 및 채굴 방법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채굴장들을 계속 확보하는 것과 함께 륜전기재 중기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광석 생산 실적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화천 탄광과 삼청광산, 일출봉 광산의 노동자들도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부원료와 연료 생산을 늘이고 있습니다. 중앙조정실과 원료직장, 소송직장, 세멘트 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의 노동자들도 연속 생산공정의 특성에 맞게 호상 긴밀히 협동하고 연대하면서 설비와 공정들의 정상운영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설비마다 만가동만보화를 보장하면서 생산적 강령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송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질 높은 크림카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앞세우고 소송 온도 변화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들을 제때에 찾아 대책하고 있습니다. 세멘트 직장의 노동자들도 순회 점검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내리 세멘트 공장에서도 세멘트 생산을 드릴 수 있는 물질 기술 쪽 토대가 튼튼히 다져진 데 맞게 이올리오와 원료 보상을 앞세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현행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0: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산림보호이자 토지보호, 생태환경보호이고 경제보호사업이라는 것을 언제나 깊이 명심하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과 재해방지성에서 산불 감시 및 통보체계 운영을 보다 강화하고 도시군들에서 불의의 전망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에서는 책임적인 일꾼들로 담당제 책임제를 실시해서 산불 위험 개소들을 철저히 장악하는 것과 함께 감시 초소들에서 산불 감시원들이 감시와 통보 사업을 적맞게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와 강원도에서 가을철에 맞게 산림감독원들이 담당 지역의 산들에 대한 순찰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면서 감시 용량을 증강하고 노력과 윤전기재들의 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도 산림 주변의 공장 기업소들과 주민지들에서 산불 감시와 통보, 군종동원 체계를 더 완벽하게 세우는 동시에 비상전망에 제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고 있습니다. 량강도에서는 주민들이 제정된 입산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산불마기선과 돌뚝차단물, 집수터 설치를 규정대로 하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 무인지대의 산림구역들의 감시초소와 역량을 증강하고 통보체계를 2중, 3중으로 구축해놓고 있으며 다른 도들에서도 산불마기 시설을 잘 관리 보수하고 방화기제와 물 저장고, 물통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구비해놓는 것을 비롯해서 비상전망에 제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고 있습니다.
3: 다음, 카자흐스탄 정부가 16일 국가전력생산에서 자연에너지가 차지하는 몫을 2030년까지 15% 늘리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발전시설들을 매해 계획적으로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에는 그러한 발전시설이 170개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간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튼튼한 간은 종상물질 대사를 유지하고 피를 정화하며 영양물질 흡수를 돕습니다. 비록 간이 높은 재생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기능을 정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간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커피. 학자들이 실험 및 림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식물성 항산화 물질이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간 섬유증 및 간 경련증의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섭취는 간암 발생 위험성을 보다 낮춥니다. 학자들은 커피가 물질 대사와 장내 미생물 초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간 건강을 추가적으로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에 유익한 양은 보통 하루에 두 속잔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때 첨가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양의 사탕, 과일즙 등은 잠재적인 유익성을 음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2. 기름 물고기. 연구에서는 기름 물고기인 련어, 종어리, 고등어 섭취와 간 건강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지방간 검사를 받은 약 1,300명의 어른이 참가했습니다. 학자들은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먹고 오메가3 지방산, 즉 에이코사 펜타인산과 도코사 헥사인산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물고기를 드물게 섭취한 사람들보다 지방간 발생 위험성이 40 내지 50% 낮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효과는 나이와 성별, 육체적 운동, 기타 인자들을 고려한 후에도 유지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에 대해 오메가3 지방산이 간에서의 지방 축적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시킴으로써 간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배추과 남새. 푸른 꽃 양배추와 방울 양배추, 무와 같은 배추과 남새는 비타민과 식용섬유, 그리고 소화 때 간에 잠재적으로 좋은 화합물로 전환되는 물질들이 풍부합니다. 푸송귀를 비롯한 남새 속의 식용섬유는 배란 안에서 과잉된 담즙산과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간에 주는 부담을 줄입니다. 그것은 식용섬유가 체내에서의 물질 대사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푸른 꽃 양배추와 같은 남새들은 간이 독성 및 지용성 물질을 체내에서 내보내기 쉬운 수용성 물질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 50만 명의 어른, 50살부터 71살까지 약 50만 명의 어른을 대상에서 15년 이상 지속된 연구는 배추과 남새가 간에 유익하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4. 굳은 열매. 굳은 열매에는 불포화 지방과 항산화 물질, 단백질, 비타민 E, 식용섬유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호두와 게암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이 물질 대사와 염증, 지방 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간을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굳은 열매 섭취와 비알코올성 지방간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11건의 관찰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가장 보편적인 만성 간장 질병입니다. 분석 결과는 굳은 열매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 속에서 간장증 발생 위험성이 적게 섭취한 사람들보다 약 10% 낮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여성들 속에서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굳은 열매의 불포화 지방 및 항산화 물질, 식용섬유 함량이 높은 것과 연관시키면서 이 물질들은 염증을 완화시키고 지질 대사 및 전반적인 물질 대사 효과를 개선해서 간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허철 김은주였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소선중앙 방송입니다. 주체비업이 이끄시는 졸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끊임없이 늘여나갈 것이며, 인민들이 꿈속에서도 그려보는 봉건용의 리상사회를 최대로 앞당겨올 것입니다.
1: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 처미애입니다.
2: 참으로 고마운 세월, 가슴 벅찬 인민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인민과 한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지켜나가는 어머니 우리 당의 드티없는 의지와 완강한 실천력에 의해 이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격동의 시대, 고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이른 곳마다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새 집들과 새 공장들, 인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정서 생활에 이바지하게 될 새 병원들과 종합봉사소들이며 현대적인 체육 및 관광시설들, 아직은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넘고 해치워야 할 겁이 역시 만만치 않지만,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발전 지향적인 목표들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세월을 주름잡는 비상한 속도로 한 해 한 해 훌륭한 질서를 이루어내고 있는 이 자랑찬 현실은 인민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청피소 동지의 열렬한 수건의 세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인 것입니다.
0: 위대한 오보이의 수건. 무릇 수건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오래전부터 품고 있는 간절한 염원이나 소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가슴속에 간직한 지향이 너무도 사무쳐 잠결에조차 바라는 소원이 바로 수건인 것입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 있어서 가장 큰 수건은 인민의 꿈과 리상의 실현이고 인민의 영원한 평안과 무궁한 봄입니다.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생애 전부로 간주하시고 인민이 바라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시기 위해 스스로 만짐을 골모지시는 우리의 총비서 동지. 조선인민박물관 강사 백진양 동문은 인간 생활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세계를 가리키는 수건이라는 말이 당이라는 정치적 조직체와 하나로 어울린 이에는 인류 정치사의 일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 오늘 우리 이민이 누려가는 모든 행복은 경애하는 청미소 동지께서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위민 헌신의 료정과 있다 있습니다. 그 강인군에는 낮과 밤이 따로 없고 계절이 따로 없습니다. 착공식장에서 건설장, 준공식장으로 수도의 세고리에서 산간벽촌으로 이어지는 경애하는 청미소 동지의 초강도 현지도 강인군은 정녕 끝이 없으며 그 불면불유의 흉령요정 위에서 인민의 모든 꿈을 담은 우리 당정책이 세월을 앞당겨 훌륭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청무수 동지의 흉령한 용도 밑에 당제 구차대회가 책정 명시한 새로운 정책들이 기필코 사회주의 만복의 열매들로 주렁주 자신들의 피부에 와닿게 되리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어머니 당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못 산다는 진정을 끝없이 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믿음을 지닌 인민, 이런 신뢰의 기반 위에 서 있는 당은 없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 정책들을 유니역 책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인민을 자기 생명의 뿌리로 하는 우리 당은 항상 인민을 위하여 멸사 복무하며 인민과 함께 역사의 폭풍우를 헤쳐가는 위대한 당입니다.
0: 위대한 오보이의 수건. 진정 그것은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노선과 정책들에 비껴있는 기본 정신이고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근본 핵입니다. 인민이 세상에 부름없이 잘 사는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오시려는 열망을 담아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그리도 자주 외우시는 우리 당의 수건 사업이라는 뜻깊은 부름과 더불어 펼쳐진 감명 깊은 화폭들은 그 얼마입니까? 김하군 지방공업 공장들을 찾으시어 우리 당의 수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총분기하여 지방진흥의 위대한 대변혁을 기어이 안아오자고 하신 열렬한 호소.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보건 실태를 개선하고 지방인민들의 생명 안전과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시군병원 건설은 자신의 제일 가는 수군 사업이라고 하신 잊지 못할 지방발전사업협의회. 우리 당의 최대 수군 사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준 당중앙연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그 감동 깊은 인민 사랑의 날과 달들의 수건이라는 말은 인민의 가슴 속에 자유로운 오보의 불같은 진정으로 참다운 인민의 당인 조선노동당이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펼쳐나가면서 구상하고 현실로 꽃피우는 모든 사업을 통칭하는 말로 깊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 오보이께서 이어가시는 열사복무의 고룩한 좌우에 우리 당의 수건사업이라는 뜻깊은 말씀이 울릴 때마다 역사적인 중요 회의들에서 인민의 복리와 관련한 문제들이 신중히 토의되고 과학적이며 발전지향적인 목표들이 하나하나 제시될 때마다 인민들에게 더 가까이 더 크게 더 눈물겹게 와닿는 고마운 혜택을 절감하며 온 나라가 뜨거운 격정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인민을 잘 살게 하고 인민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 오실 간절한 수건을 안으시고 날의 날마다 더 많은 사업을 설계하시며 더 힘겨운 일감을 스스로 또 맡아놓으시는 경의하는 손비서도 없는지 결코 무엇이 풍족하고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 잃은 아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들의 그늘진 마음까지 속속들이 헤아리신 경의하는 총비서 농지의 다시만 은정에 떠받들려 전국 각지의 훌륭한 유가원, 애육원, 양로원과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본뜻하게 일어섰습니다. 자식들이 건강하여 무럭무럭 자라고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기를 바라는 어머니들의 소원을 당과 국가의 최중대사로 수건으로 소중히 간직하신 위대한 오보의 웅신 깊은 사랑 속에 당의 육아정책이 실시되고 저제품 공급을 위한 국가적인 정연한 체계와 질서가 수립되었으며 은정어린 교복과 가방, 학용품, 신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학생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살림집 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 쓰시며 살림집 부족 세대수까지 장악하고 그 해결 대책을 깊이 연구하도록 하신 인민의 오보의 고심어린 사색에 의하여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라는 통이 큰 작전이 펼쳐졌고 사철 푸르싱싱한 갖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풍족히 공급하고 싶으신 그의 간절한 심정이 그대로 설계

곳으로 펼쳐져 성평과 연포, 강동과 미아도 지구에 휘하는 대규모 온실농장들이 일어섰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공화국 영역에는 인민생활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세비인의 절대불변의 원칙과 미민 헌신에 의하여 지방이 피어나는 새 시대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쓰고 사는 모든 것은 어느 곳이나 다 최상의 곳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니시고 인민의 복리를 위한 발전지향적인 목표들을 끊임없이 제시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진. 인민을 위한 그렇듯 불같은 수건의 세계, 멸사복무의 고귀한 의지를 지니신 분이어서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해 또하는 고민을 모상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것이며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설사 천만금을 드려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서슴없이 나서시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우리 오보의 숭고한 수건에 떠받들려 이 땅에 흐르는 인민의 세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어머니 우리 당의 수건 사업들이 빛나게 실현되는 거창한 기적과 변혁의 새 전기. 이것이 이 땅의 가슴 벅찬 현실이며 우리가 격정 속에 맞고 보내는 세월입니다. 인민이 바라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결실로 이루어내시려는 위대한 오보이의 여러 같은 수건의 세계 속에서 인민의 행복은 나날이 커만 가고 우리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할 것입니다.

다음 방송은 12시 보도 날씨가 있고 이어서 중기 해상 예보, 13시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14시에는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5시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17시 보도가 있고 17시 50분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의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8시에는 애국자들의 대부대를 키워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19시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51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가자 우리식으로 20시 보도가 있고 20시 16분 오보이 사랑은 육아정책에도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21시 종합보도 날씨 이어서 중기해상예보 22시 보도가 있고 22시 31분 방송국을 들으시겠습니다. 친종아버지 23시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23시 44분 혁명가극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까지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강주왕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전면적 국가 부흥을 앞당겨 오기 위한 정진군의 산악까지 떨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탁월한 영도로 우리 당을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굳건히 계승한 불패의 혁명적 당,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당권설업적을 숭엄히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시당학교 교원 장은철 선생은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진 사회주의 집권당에 있어서 시대의 변천을 직시하고 당의 실태를 투시한 데 기초하여 자기의 혁명적 성격과 본태를 굳건히 고수하며 영도적, 전위적 역할을 비상히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위력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혁명의 장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당창건 76돌 기념 강연에서 하신 육사적인 연설에서 경의하는 청취자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백전백승의 힘은 일족 영도 체계에 있으며 당조항의 일족 영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일상적인 목표는 전 당과 온 사회가 하나의 머리, 하나의 몸으로 되게 하는 것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오.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만년 초석을 마련해 주시었습니다. 경야는 청지서 동지께서 제시하신 초급당 역할론, 초급당 중시론과 당생활 조직과 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주요 4대 원칙과 6대 가호, 당 선준 일꾼들이 당중앙에 충실한 출력 높은 확성기, 잡음 없는 중폭기가 될 때에 대한 사상을 비롯한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이론들은 전 당과 온 사회를 당중앙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강령적 지침들입니다. 종말이지 경려하는 청지서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당권설 사상관 이론들은 당의 자체 강화와 일꾼들의 사상관점과 사업 방법, 작풍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조선노동당의 본태와 성격을 굳건히 고수하고 그 집권력과 용도력을 연구화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고도 실천적인 당건설 강령이며 당대 결정 관철을 위한 전인민적 투쟁을 줄기차게 인도하여 각 분야에서 미중의 기적을 떠올릴 수 있게 한 근본 원천이었습니다.
0: 경의하는 청지서 동지께서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새 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제시하신 것은 전당 강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특기할 업적이라고 하면서 평양시당학교 교원 김창남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새 시대 5대 당건설 노선에는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비상히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략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전당의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실현할 수 있는 정밀한 조직 체계를 확립할 때에 대한 사상, 당 세포와 초급당 강화를 전당 강화의 중요 거리로 내세울 때에 대한 사상, 당회의 운영 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할 때에 대한 사상들이 있어 모든 당 조직들이 새소리 나는 점수되어 살아 움직이는 당 조직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 사상 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수령의 유일적인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할 때에 대한 사상, 정치적 자각성에 기초한 균열을 확립할 때에 대한 사상은 모든 당 조직들을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을 같이 하는 충성의 전율처로 만들며 당 안에 강철 같은 기강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고귀한 지침입니다. 전당 강화의 만년 기틀인 새 시대 5대 당건설로서는

0: 위대한 김정은 시대 단군술의 비범한 개척가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역사의 기념비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1: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개강식에서 하신 중요 연설에서 경의하는 정서동 측에서는 오늘 우리가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상으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조선혁명 특유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로 더욱 승화시키자는 데 있다고 하시면서 현 시기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선전 역량을 백방으로 다지고 당 사업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사상 사업을 보다 강화할 때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온 나라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조선노동당은 이 땅 위에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역사만을 수놓을 것이라는 확신을 백배하며 사회주의 협의 줄기찬 전진 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2: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 목표 점령의 분기에 나선 농업근로자들의 투쟁 열의를 북돋아주며 각급 농군맹 조직들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군맹 중앙위원회에서는 모든 농군맹 조직들이 동맹원들을 당의 농촌혁명 강령을 앞장에서 받드는 참된 농촌혁명과 애국적인 농업근로자로 준비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농군맹위원회에서는 사업과 생활의 모든 공정과 계기가 애국주의 교양과정으로 전환되도록 조직과 지도를 심화시켜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요리를 고조시키는 한편 전형을 창조하고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보를 비롯한 출판물들에 실리는 교양자료들과 각종 도서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고 있는 함경북도 강원도 농군맹위원회들에서는 농업근로자들 속에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과 자기 고향과 마을 일터를 사랑하는 것이 곧 애국임을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당결정과 안철로 들끓는 농장볼들에서 순안구역 강동군과 고원군, 함주군의 농군맹 일꾼들은 시 나의 포전교태는 평양길이 있다. 노래 조국과 나의 운명을 비롯한 애국주의 주제의 시와 노래 보급을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동맹원들 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 소행들에 대한 소개와 축하 모임을 의있게 조직하여 농장원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 농업생산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고무해주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안의 농군맹 조직들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이 전세대 애국농민들과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생활과 결부하여 원리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성시 안의 농군맹 조직들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효성 있는 사상사업도 뜻깊은 노래를 알곡증산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기 위해 전야마다의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쳐가는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정을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1: 우리 당의 웅대한 수도 건설 구상을 실천적 성과로 받도록 할 일념 안고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자들이 건설물의 질 보장에 주력하면서 공사를 힘있게 다구치고 있습니다. 평양시 산림집 건설 지휘부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배가해주는 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대상건설을 계획대로 진척시키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시공 단위들이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공정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예견성 있는 대책들도 적시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도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보람찬 창조자 개척자라는 사명감을 안고 성중앙기관 제2료단의 건설자들이 산림집 미장 작업을 기본적으로 결속한 데 이어 내부 시공에 진입했습니다. 봉화무역국 대대, 경흥무역국 대대에서 공정별 보여주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시공의 전문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면서 타일 붙이기와 승강기 레일 설치, 복도 인조석판 깔기를 간직해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흐름식으로 진행되는 데 맞게 외교단 사업국 대대, 은하무역국 대대에서는 임무 분담을 구체화하고 공정관 연계를 치밀하게 하면서 매음재 바르기, 천정 장식을 비롯한 내부 작업을 선색없이 해제기고 있습니다. 성중앙기관 제3요단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건설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깐진 일본세로 맡은 공사를 질적으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가 살 집을 꾸린다는 심정으로 묘향 무역국 대대의 건설자들은 각종 문, 수지창 설치를 비롯한 작업의 매 요소마다에서 자그마한 부족점도 나타나지 않도록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성 무역지도국 대대, 대흥 무역지도국 대대, 류성 무역국 대대 등에서 공정비율에 따르는 기능공 양성 사업에 주대는 힘을 넣으면서 집단적 혁신으로 방대한 대상 건물 골조공사를 결속했으며, 라건 무역지도국 대대에서는 흉관 설치를 비롯한 하부망 공사를 일정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평양건설위원회 요단 평진건설관리국 연대에서도 많은 철근과 목재를 절약하면서도 시공의 질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능률적인 창의구안들을 적극 탐구 도입해서 맡은 대상 공사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 동평양화력발전소의 노동계급이 전력중산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타빈 직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 속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이도록 하는 한편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실천에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운전공들은 발전 설비들에 대한 업관 점검과 순회 점검을 깐깐히 진행하면서 설비 조작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3: 동평양화력발전소 직장장 강창남입니다. 전력생산에서 우리 직장이 맡고 있는 몫이 매우 큽니다. 보일러에서 넘어오는 중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전력을 한 키로라도 더 생산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직장 종업원들이 기술과 기능에 딸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탑인 대보수를 효과적으로 끝내고 지금 현재 중상 운전을 보장하고 있는 조건에서 율망 대보수를 결속하고 양수장 뽐부더리 대보수를 이제 9월 달쯤으로 결속하려고 합니다. 이 대보수들을 성과적으로 결속하면 이전보다 전력을 더 중산할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번에 이어탑인 대보수에서 새 기술을 처음 도입해서 지금 복수기 진공 올린 데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새 기술을 도입했는 데 맞게 운전 근무에서 운전공들과 조작공들이 조절을 잘해서 시간당 1000kW 이상 더 중산하고 있습니다.
1: 다음,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 목표 실현을 위한 역사적 진군길에서 청년 전위들의 혁명적 기계가 세차게 분출되는 가운데 남포시 안의 9명 전위들이 남포수산사업소 조선노동당의 딸 청년 여성용호로 탄원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새로운 투쟁의 앞장에 또다시 내세워준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을 새겨안고 보람찬 일터에 인생의 닻을 내린 이들의 서행은 시대와 조국의 부름에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화답하는 우리 시대 청년 전위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애국심의 발현으로 됩니다. 시당위원회와 해당 지역의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여성의 몸으로 파도를 헤가르며 바다를 정복하였던 전세대 청년들의 충성과 애국의 자랑스러운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려는 전위들의 장한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고 고무해주었습니다. 탄원자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20일 남포 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탄원자들에게 탄원 증서가 수여되었으며 축하 발언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는 가슴 속에 키운 희망은 서로 다르지만 당의 뜻을 받드는 하나의 꿈과 리상을 안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보답의 버폭을 힘차게 내짚은 탄원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탄원 증서를 소중히 품어안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자랑찬 노력적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것은 새 시대의 청년들이 지닌 사회주의에 대한 억센 신념과 열렬한 지향의 분출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조선노동당의 딸 청년 여성 용호로 진출해 나선 탄원자들이 어로 활동에 필요한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고 여러 가지 어로 방법을 터득하기 위하여 예약하게 배우고 노력하여 조국의 바다 위에 언제나 만선의 백고동 소리를 울려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연단에 나선 토론자들은 우리 청년들의 훌륭한 성장을 위하여 마음 쓰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명심하고 당의 수산정책 관철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해갈 결의를 피력해 했습니다. 축하 공연에 이어 시안의 일꾼들과 청년학생들이 수산사업소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며 고무 격려해 주었습니다.
2: 다음, 벨라루시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국내 총 생산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증가했습니다. 17일 이 나라 통계기관이 이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림경순, 고정옥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4: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위원,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신원, 김하를 비롯한 소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0: 난리가 꼈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평양시에서 주로 개의겠습니다. 홍원을 비롯한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산발적으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나 용광, 홍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맹산, 해양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매우 적게 내리고 대기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낮아져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맞게 산림감독부문에서는 사람들이 입산 규정과 질서를 바로 지키고 산에서 불놀이를 하지 않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며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에서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에 진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바람은 오늘은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동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과 내일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청진, 희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함흥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30도시, 신의주 29도시, 해주 31도시, 사리원 30도시, 강계 26도시, 원산 24도시, 함흥 27도시, 청진 24도시, 해산 25도시, 남포 29도시, 라손 24도시, 개송 30도시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청진, 해산, 남포, 라손,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6도시 29도시, 신의주 15도시 29도시, 해주 18도시 29도시, 사리원 16도시 30도시, 강계 8도시 27도시, 원산 15도시 24도시, 함흥 17도시 26도시, 청진 13도시 22도시, 해산 4도시 25도시, 남포 17도시 29도시, 라손 10도시 22도시, 개송 16도시 28도시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개요따가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고 그 밖의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내지 7미터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미터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미터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5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6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7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8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반일 전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980년에 창작된 가요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요는 전쟁의 포화로 폐허가 되었던 우리 저국을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앞으로도 영원히 당과 수령을 굳게 믿고

소송중앙 방송입니다. 주체비업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당이며, 당의 품은 온 나라 아이들의 진정한 보금자리입니다. 이 땅에 생을 둔 사람들 누구나

0: 우리 아이들처럼 복 받은 아이들은 세상에 없다. 육아정책의 혜택 속에 튼튼하게 자라는 행복덩이들, 새 교복에 해바라기 학용품이 들어있는 소나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는 학생 소년들의 밝은 모습, 내저국에 가슴 벅찬 이 현실은 새 세대들을 위해 기울이는 어머니 당의 따뜻한 사랑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품, 행복의 여담. 돌이켜보면 지난 12년간의 날과 달들은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오보의 사랑과 정의의 소사지로 엮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2012년 1월 수도에서 열린 학생 소년들의 설맞이 공연 무대에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출연하여 자기들의 출생과 성장에 깃든 전설 같은 사랑을 담은 실화 무대를 펼쳐 만 사람을 울렸던 민홍단, 리축복, 리경년, 류소금, 고후의 동무들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리경년 농무의 어머니 로영희 여성을 만났습니다.
1: 오늘도 저는 조선인민군 제1차 군인가족 예수소조 경련 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경련이라는데 뜻이 깊게 잘 지었다고 우리가 축복해 주어야 한다시며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자애로운 영상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 예수소조 경련에 제가 우리 경련이를 안고 실화곡 사랑의 경련에 출연했을 때에도 제일 먼저 박수를 보내주시던 오보이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우리 아들 경련이는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속에 태어나고 그 사랑의 품에 안겨 성장한 복둥이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이어주시며 경리하는 청기서 동지께서는 2012년 2월 9일 우리 경련이와 리축복, 민홍단, 유서금 고후예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훌륭히 자라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라는 사랑의 침필을 보내주시었으며 김종일 선현용의상 수상자로까지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정말이지 받아하는 그 사랑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이 하나의 생각으로 마음 달리고 있습니다.
0: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후대 사랑의 역사를 빛나게 수놓아가시는 경리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순. 오늘도 숭엄이 우러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아이들, 장군님을 애타게 그리워할 자신의 살부추와 같은 원아들 생각에 가보셔야 할 곳이 많았지만 학원을 찾아주시어 설명절을 축하해 주시던 경리하는 아버지 원순님의 그 자유로운 영상. 그날 경리하는 아버지 원순님께서는 학원 군의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며 설명절에 만경대 흉룡학원 학생들과 함께 있으니 수령님과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만경대의 원아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가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어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은 농무들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며 온 하루를 소년단원들과 함께 보내신 경리하는 아버지 원순이,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와 제8차 대회, 제9차 대회도 위대한 오보의 따사로운 축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대표로 참가했던 개천시 자작고급중학교 학생 최광재, 운산군 온천고급중학교 학생 리예연 동무의 어머니 김궁주 여성의 격정이 넘친 목소리 우리 다시 들어봅시다.
2: 네, 하루하루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몇 번인가 손등을 꼬집어 보곤 했습니다. 평범한 탐부의 아들인 제가 대회에 참가했다고 생각하니 막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의 손목시계까지 받아놨을 땐 초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분초를 쪼개가며 더 열심히 공부하리라 마음 다졌습니다. 그래서 탐부의 아들답게 아버지 원수님께서 하시는 훌륭한 학생이 되리라 결심했습니다. 기자 선생님, 저는 정말 복둥이입니다. 정말 행복한 소년단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날에 평양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주의 심정을 담아 동시에 나의 마음 주하늘의 별이 되어를 지었습니다. 주하늘의 반짝이는 건별들아, 나는야 너희들이 정말 부러워. 지금도 원수님 계시는 창가에 초롱초롱 밝은 빛을 한껏 뿌리겠지. 원수님을 뵙고픈 나의 마음도 주하늘의 별이 되어 빛나고 싶어라. 언제나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충성으로 이어가리라.
3: 정말 큰 마음 같습니다. 한번 만나던 자가에서 태어난 우리 애니까 굳이 아버지 원수님의 맛으로 소원단계에 상관없다는 지금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남편도 저런 나라를 위해 그것도 해라는 경우가 우리 원수님께서 여기를 영광의 대상에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화하며 눈물만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우리 친척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도 막 부러웠으며 아이를 잘 키웠다고 저저마다 저에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어린이는 제가 키웠습니까? 나라에서 키워주고 우리 원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우리처럼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자식들 공부시킬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거만 살지 지도에서 사는 국지와 자부심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전 어머니로서 우리 예은이가 바라는 그 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고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충성 다하는 착된 인간으로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겠습니다.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0: 조선소년단 창립 요든돌 기념행사에 참가했던 모란봉구역 민웅공중학교 소년단 책임지도원 리금효, 학생 리명인 동무들도 바다하는 격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4: 경려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요든돌 기념행사에 참가한 우리 소년단 대표들을 몸소 만나주셨습니다. 그날 경려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역사도 전통도 영광스러운 조선소년단의 발전 행로는 우리 당의 주체적 선언운동 사상과 명도업적을 빛내며 자랑하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 조선의 기능감들로 튼튼히 신비시켜온 공진높은 여정으로 수놓아져 있다고 하시면서 충성과 애국의 넋을 순결하게 계승해 나가는 혁명적인 선언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제일 큰 힘이고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새 세대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과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중심적 분모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웃으며 이겨나가는 불굴의 힘과 용기를 백배하고 있다고 선언당 이빨을 높이 날리며 강국건설의 역군으로 성장해가는 선언당원들의 담찬 기상과 도도한 발걸음 소리는 전진 또 전진하는 조국의 옥센 숨결이고 양양한 전도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연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강대한 우리 조국 사회주의 조선의 미래인 선언단원들의 앞길에 언제나 행복만이 있기를 축원하시며 선언단 대표들을 한 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정말이지 경려한 아버지 김종원 스님을 자유로운 어부위로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 새 세대들처럼 복받은 아이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5: 기념촬영장에서 경려한 아버지 김종원 스님을 빼앗는 순간 저의 눈앞에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흘러내리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기 전에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아들이 크는 모습을 볼 수 없고 잘 키워서 내세워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저의 어머니의 구석은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젠 다 풀렸습니다. 경련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소년

0: 복받은 학생으로 지금 동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격려한 아버지 김정은 선생님께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유인돌 기념행사에 참가한 우리 소년단 대표들을 몸소 만나주시고 소년단들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여 웅대한 포부와 리상, 굳센 마음과 슬기로 이 조선을 우뚝하게 떨쳐가는 쟁쟁한 혁명인재, 애국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경의한 아버지 김정은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나라의 훌륭한 육군으로 자라나기 위해 학습과 소행단 조직 생활을 더 잘해나가겠습니다.
1: 옷만 같이 바다는 위대한 오보의 그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불같은 맹세가 이땅그 어디서나 힘있게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없이 숭고한 부대관을 지내신 경려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의 새 세대들은 조국의 훌륭한 기둥감들로 억세게 자라날 것입니다. 진정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품은 온 나라 아이들이 안겨 사는 위대한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입니다.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조선주황 방송입니다. 15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도입니다. 우리 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송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신발공업 부문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경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 부원 김수련 동무는 나라의 신발공업 발전에서 뚜렷한 진일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경의하는 송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어느 해인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평양 시안의 신발공장들에서 생산한 신발들을 도와주시면서 신발공업 부문에서 한 가지 신발을 만들어도 우리의 문화를 선전하고 사람들을 현대문명으로 인도할 수 있게 잘 만들 때 대하여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신발들의 품질에 대하여 청와하며 정책적으로 방향을 주는 사업을 할 때 대한 문제와 산업미술을 틀어지고 신발 도안을 잘 만들 때 대한 문제, 신발공업의 자동화, 숫자화를 실현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나라의 신발공업 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모두 밝혀주시며 마음쑤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훌륭한 영도가 있어 우리의 신발공업은 해마다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며

0: 그 거기한 결실이 집약된 전시회들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전희우리 건설 착공식이 진행된 날에도 범철 전국 신발 전시회 준비 사업을 지도해 주시고 안속한속지 피해복구 현장을 찾으신 데 이어 금성 뚜락도로 공장을 휴지도 하시느라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가을철 전국 신발 전시회와 관련한 문제들을 정력적으로 지도해 주시었습니다.
1: 전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 부원 림춘신 동무는 신발 한 컬레를 만들어도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편안하고 시대적 미감이 살아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순관 뜻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는 당수학연회 책임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기회에 신발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미술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민들이 기호와 용도에 맞게 신발 도난과 설계를 과학적으로 잘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신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와 평가, 여론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에 맞게 생산 기술과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상품 생산 추세와 사람들의 요구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상품 경쟁에서 밀려나고 만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신발 공장도를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이 나이와 체질, 기호와 미감에 맞는 신발을 많이 생산하며 신발공업 부문에서 신발을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하게 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곡히 가르쳐 주시고 신발공업 부문에서 참고하도록 신발 생산 기술 자료들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구간의 신발 공장들에서는 경량화 청소년께서 신발공업 부문에 제시하신 공장 현대화와 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기 위해 새 제품 개발을 앞세우고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3: 당중앙련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 종시를 높이 맞들고 지금 각지 세멘트 생산 단위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중요 대상 건설장들의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지방발전 20승 10종책과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사교하는 상원세멘트융합협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력갱생 간구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상원 속해소 광산에서는 앞선 발파 및 채굴 방법을 받아들여 새로운 채굴장들을 계속 확보하는 것과 함께 운전기재, 중기계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고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광속 생산 실적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화촌 탄광과 삼청 광산, 일출봉 광산의 노동자들도 증산 투쟁, 창조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서 부원료와 연료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앙조정실과 원료 직장, 소송 직장, 세멘트 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의 노동자들도 연속 생산 공정의 특성에 맞게 호상 긴밀히 협동하고 연대하면서 설비와 공정들의 정상 운영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멘트융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면서 생산적 역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송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질 높은 크린카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앞세우고 소송 온도 변화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들을 제때에 찾아 대책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직장의 노동자들도 순회 점검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촌내리 시멘트 공장에서도 시멘트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다져진 데 맞게 연료와 원료 보장을 앞세우고 설비 관리, 기술 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현행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평양 조차장 백화차례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중요 물동 수송에 필요한 화차 수리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에서는 천성 청년 탄광 서은철 재탄중대 대원들의 투쟁 기풍을 따라잡고 증산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불러일으키면서 노력 조직과 기술 지도, 자재 보장, 설비 관리 등 화차 수리를 위한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힘과 기술로 장안 제작한 설비와 지구 장비들이 현실에서 은을 내게 하는 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 화차 수리의 질과 속도를 다 같이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대에서 공정간 맞물림을 빈틈없이 하며 볼트와 나트를 비롯한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생산 보장하고 있으며 수리중대에서는 일정 계획을 바로 세우고 대상별로 립체전을 벌이며 매일 맡겨진 화차 수리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동소대에서도 제동장치 부분에 대한 수리를 질적으로 진행해서 화차들의 안전한 운행을 확고히 담보하고 있습니다.
3: 자기고우장의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면시킬 애국의 마음을 안고 함경북도 회룡시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진행된 산림복구 사업 총화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송과의 도대에서 시에서는 올해도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사업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육특파기자와 만난 해룡시 인민위원회 부장 조용철 동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우리 해룡시는 산림면적이 한 8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보다 선천적인 힘을 놓고 있는데 올해만도 시모체양매장에서 자체로 생산한 기름밤나무나 민고라새나무 또 잣나무, 단나무를 비롯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13가지 수종의 산림의 나무들을 200여 만 그루 심었고 또 숲사의 양매장들에서도 나무 비배가를 알심 있게 해서 청성 잇갈나무, 가래나무, 산살구 나무를 비롯한 우리 지방 기후에 잘 적응된 나무들을 많이 퍼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 기후가 기성사실화된 데 맞게 큰물과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들에 힘을 넣어서 현재 120여 개소의 20km 구간에 대한 사방향의 공사를 전부 끝냈고 또 산불 방지를 위한 산불막에선 보수정비 사업도 지금 실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다음, 뉴질랜드에서 연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의 1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이 각각 17.9%, 45.8% 폭등했다고 9월 18일 이 나라 통계기관이 밝혔습니다. 연유 가격의 상승으로 비행기 운임도 21.5% 비싸졌습니다. 연유 가격 상승은 미국이 초래한 중동 사태에 기인된다고 이 나라 대중보도 수단이 전했습니다.
3: 일본에서 13일까지 한 주일 동안에 전국의 3,006개 정점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된 돌림 감기 환자 수가 약 2만 7백 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서 약 1.7배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오키나와 현 외에 도쿄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특별히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호철 종혜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 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가의 안전과 국익은 해상주권 수호와 분리된 적이 없으며 강력한 해군은 국가방위의 굳건한 기둥이고 자주권 행사의 믿음직한 수단입니다. 우리 해군 무력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조선 서해에서 신용 다목적 구축함 최연호가 자기의 취역을 알리며 출항의 고동을 울린 때로부터 석 달도 못 돼서 조선 동해에서도 구축함 강건호가 출항의 닻을 올렸습니다. 그 어느 수역에서도 제시된 작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투 능력을 갖춘 최연급 구축함 2호함인 강건호의 취역은 부국 강병의 강렬한 열망과 포부를 안고 완강히 추진하는 당중앙의 원양 함대 건설 의지와 해군 현대화 여러의 멈춤없는 진보를 과시하는 의미 깊은 계기로 됐습니다. 이 자랑찬 현실을 대할수록 우리 인민은 주체적 해군 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봅니다.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지금도 우리 인민은 물보라를 날리며 기세차게 전진하는 오래종의 지휘서에서 해병들의 훈련을 지도해 주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관 영상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자기들의 배에 모시고 훈련 지도를 받는 영광을 챙기게 된 해병들은

0: 절학명령이 내리자 사기 충찰하여 각 전투 초소들을 번개같이 차지하고 침략의 무리들을 맞받아 나아가는 심정으로 출항의 고동소리를 높이 울렸습니다. 지휘소에서 맵짠 해풍을 맞으시며 해병들의 훈련 모습을 주의 깊게 보시던 경계하는 총비소 동지께서는 속도를 더 높이라고 대담하게 기동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고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미나라고 정확하게 침로를 변화시키며 능란한 항해술로 훈련을 지휘하는 정장일 통을 두드려 주시면서 잘한다고 치하도 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소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이날의 뜻깊은 훈련에서 해병들은 적들이 우리 조국의 바다를 단 한치라도 감히 침범한다면 침략자들을 단매스로 버릴 멸적의 투지로 충만된 자기들의 일당백 기상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우리 인민은 가슴 뜨겁게 되새겨봅니다.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소 동지의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과 조선인민군 해군연합부대의 상륙 및 반상륙훈련,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공군의 섬상륙전투훈련,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 경애하는 총비소 동지의 지도 밑에 방대한 규모에서 진행된 한 차례 한 차례의 훈련들은 그야말로 실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조건과 환경에서의 강도 높은 훈련들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해군절의 즈음에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를 축하 방문하시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소 동지의 뜻깊은 그 말씀을 이날 사나운 파도에도 추호의 변침을 모르는 신념의 조탈을 억세게 틀어지고 충성의 항로를 이어온 조선인민군 해군의 성스러운 72호 성상의 순간 경의를 표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해군 중시의 사상과 해군 무력을 무적 필승의 군종으로 장성 강화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전략 전술적 문제들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해상 및 수중 전법들로 각급 부대, 구분대 장병들을 완전 무장시키는 것과 함께 현 시점에서 변화되는 해전 양상과 적의 침략전쟁 수법과 전법들에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전술적 방안들을 착상 수립하는 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재 장비하고 있는 함선, 무기 전투기술 기재들의 원성능 유지와 동원 준비에 늘 관심하는 것과 동시에 훈련 부문에서는 계속 높은 목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경애하는 그의 해군 사령부에 대한 축하 방문은 해군 무력 강화의 획기적 전환의 중대한 리정표로 된다고 하면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강사 홍은양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의 역사적인 요소로서 자랑스러운 해군사의 장엄한 출발로 되는 함대 창설을 선포하고 그로부터 자기의 해군 무력을 육성해온 빛나는 행정은 오늘까지 이 나라의 평온을 소해오는 데서 실로 큰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해군은 유사시뿐 아니라 앞으로도 공화국의 자주권과 전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데서 제일 큰 몫을 맡아 수행해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또한 조선인민군 해군을 하루빨리 전쟁 준비를 만반으로 갖춘 강력한 군종으로 일도세우는 데서 전체 해군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 용문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운 것을 가장 중요한 역으로 제시하시고 해군의 전력 강화에서 기본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상정신력의 우세를 확실하게 견지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장병들에 대한 정신무장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뜻깊은 그날 자신께서는 우리 해군을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우리 해군이 저국의 용의사수는 물론 사회주의 군소에서도 핵심적 손복적 역할을 하고 제일 훌륭하고 풍만한 결실을 이뤄내는 혁명적 군인 집단으로 자랑 떨칠 것을 바란다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당부는 오늘도 전체 해군 장병들의 가슴속에 깊이 알아세워져 있습니다.
0: 오늘 우리 해군 무력은 우리 시대 유력한 함건조와 함상 및 수중무기체계 개발을 비롯한 해군 무장장비 현대화 실현에서도 큰 전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자랑찬 현실을 대할수록 전술 핵공격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하셨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성엄한 용상이 어려웁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 중앙은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 함선 공업의 가일총 도약을 결심했다고,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수중 및 수상 전력의 현대성을 계속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해군의 강화 발전을 위한 전략 전술적 구상을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민은 오늘도 지난 9월 6일 구축함 강건호 추역식에서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연설의 구절구절을 크나큰 격정 속에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안전과 국익은 해상 주권 수호와 분리된 적이 없으며, 강력한 해군은 국가 방위의 굳건한 기둥이고 자주권 행사의 믿음직한 수단이라고 하시면서 21세기의 강자, 강대국의 명함은 멈춤없는 노력으로서만 얻을 수 있고 줄기찬 혁신과 상승으로서만 후회 없이 쟁취할 수 있다고, 우리의 견결한 국군 수호 의지, 도관 자존심을 만족시킬 때까지 줄기차게 달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그렇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 앞으로도 우리의 해군 무력은 최정예의 무적 강군으로 더욱 장성 강화될 것입니다.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족 기하곡집을 펼치고 이 시간에는 불의 고전적 명작 토벌가를 주제로 한 조대독주 토벌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오늘날 새 시대 건설의 대변위기가 펼쳐지는 속에 우리의 주체 건축 건설 부문은 급진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성과는 건설 부문에서의 혁신의 봉화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시려 건축 창조 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용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기자와 만난 백두산 건축연구원 실장 김명성 동무는 우리 당은 건축의 정치와 정책화를 주체의 건축 발전의 핵, 종자로 내세우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격려하는 청비서당직께서는 제1차 건설 부분을 일군 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강령적인 서한에서 주체의 사회주의 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이며 건축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데 대하여 밝혀주셨습니다. 주체적 건축 창조에서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첫자리에 놓는 것이 기본이라는 이 숭고한 뜻은 양덕원천 문화휴양지 건설장을 찾으신 2019년 8월과 완공을 앞둔 성신성화지구 1만 세대 산림지 건설장을 찾으신 2022년 3월을 비롯해서 격려하는 청비서동지의 건설용도사의 갈피마다에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격려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건축에서 우리 당 제일주의, 우리 사상 제일주의, 우리 제도 제일주의가 직관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항구적인 방침으로 틀어지거나 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건축의 정치화, 정책화를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일떠서는 기념비적 건축물들은 구원의 것이나 오직 조선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대해야 하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것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이 내세우고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건축창조의 기준입니다.
0: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창조물들을 규모에 있어서나 편리성과 미약성, 질적 수준에 있어서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하면서 백두산 건축연구원 설계원 신경영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이 땅 위에 펼쳐지는 모든 문명과 부흥의 범벅이적 창조물들은 인민의 리상이 빛나게 성취될 때까지 창조의 분역과 경지는 끊임없이 갱신되고 향상되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떠올린 기념비적 실체들입니다. 경려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시기 건축 창조 사업에서 나서는 많은 문제들의 명확한 해답을 주시어 주체 건축의 새 경지를 개척할 수 있는 실천 강령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난 1월 완공 단계에 들어선 화성지구 4단계 건설 사업을 현재 주도하시면서 경려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에 완강하게 추진하여 온 평양시 5만세대 산림집

0: 건설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건축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 사업이 위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전반 분야의 변혁을 강력히 선도하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밝힌 불멸의 지침들은 날이 갈수록 커다란 견인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설 혁명을 줄기차게 이끄는 위대한 당의 향도가 있고 그 발전을 담보하는 불멸의 대강이 있기에 이 땅에서는 세월을 주름잡는 건설 신화, 건설 귀족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석탄공업 부문에서 화력발전소들의 더 많은 석탄을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이고 있습니다. 석탄공업성에서는 석탄 증산이자 곧 전력 증산이라는 관점 밑에 화력탄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데 중심을 두고 생산 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에서 탄부들 속에 화력탄 보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는 것과 함께 단위별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고 총화와 평가 사업을 따라 세우면서 경쟁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천송 청년 단광에서는 굴진 용량을 보강하는 것과 함께 굴진공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서 굴진 실적을 종전의 1.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압축기들의 정상 가동에 필요한 예비 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선진적인 채탄 방법으로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8 직동 청년 단광의 탄부들도 현존 설비들을 효과 있게 이용하고 련속 전공, 련속 발파를 들이대며 날마다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북창지구 청년 탄광연합기업소의 탄부들이 설비들의 가동률과 리용률을 높여가며 기세 좋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독 청년 탄광, 풍곡 청년 탄광, 회안 청년 탄광, 인포 청년 탄광에서 현존 설비들을 효과 있게 이용하고 한 톤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기 위한 드센 공격전을 들이대며 매일 석탄 생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탄부들도 굴진을 선행시켜 예비 탄밭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과 함께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강동, 구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들에서도 고속도 굴진 경기를 맹렬히 전개하고 능률적인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 도입하면서 화력탄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 당제 고차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신의주 방족기계공장의 노동계급이 새로 일어서는 경공업 공장들에 보내줄 대상설비 생산을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은 대상설비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는 한편 설비와 자재 보장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조직 사업을 치밀하게 했습니다. 당의 지방발전 정책을 받들고 이곳 기술자 노동자들은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여 32여 건의 가치 있는 창의 고안을 도입함으로써 설비들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했습니다. 준비 직장에서는 예비 부속품들을 충분히 갖춰놓고 프레스, 교정기, 절단기 등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하며 능률 높은 지구를 제작하여 생산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직장별 사회주의 경쟁이 힘있게 전개되는 속에 공작기계 직장에서 기술관리 교차 생산 조직을 잘하여 설비 조립 속도를 높였으며 가공 직장에서는 앞선 작업 방법을 받아들여 계획된 베어링 본체 생산에서 연일 실적을 올렸습니다. 공구 직장, 공무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도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지구 장비, 기공구들을 원만히 보장하고 변압기, 전동기 등 설비들의 수리 정비를 책임적으로 하여 생산을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신의주 방족기계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에 첫해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할 열의에 넘쳐 연관 부문에 보내줄 각종 설비 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1: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산림보호이자 토지보호, 생태환경보호이고 경제보호사업이라는 것을 언제나 깊이 명심하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과 재해방지성에서 산불 감시 및 통보체계 운영을 보다 강화하고 도시군들에서 불의의 정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에서는 책임적인 일꾼들로 담당제, 책임제를 실시해서 산불 위험 개소들을 철저히 장악하는 것과 함께 감시처서들에서 산불 감시원들이 감시와 통보 사업을 종합케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와 강원도에서 가을철에 맞게 산림감독원들이 담당 지역의 산들에 대한 순찰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면서

0: 잠실 용량을 증강하고 노력과 륜전 기재들의 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도 산림 주변의 공장 기업소들과 주민지들의 수 산불 감시와 통보, 군중 동원 체계를 더 완벽하게 세우는 동시에 비상 정황에 제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고 있습니다. 량강도에서는 주민들이 제정된 입산 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산불마기손과 돌뚝 차단물, 집수토 설치를 규정대로 하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 무인지대의 산림구역들의 감시 초소화 용량을 증강하고 통보 체계를 2중, 3중으로 구축해 놓고 있으며 다른 도들에서도 산불마기 시설을 잘 관리 보수하고 방화 기재와 물 저장고, 물통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구비해 놓는 것을 비롯해서 비상 정황에 제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고 있습니다.
1: 다음, 미국의 올래스카주에서 17일 리히터 척도로 6.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83km였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조은경, 김기형입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0: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 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미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인민이 국가의 리익, 공동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국민적 의무에 성실하고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는 참된 사회주의 근로자로 살며 투쟁해 나갈 때 우리 조국은 언제나 끄떡없이 부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천만 인민이 발휘하는 위대한 애국의 힘으로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시며 우리 인민 모두를 참된 애국자들로 키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영도가 안아온 자랑찬 현실입니다. 애국자들의 대부대를 키워주시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혁명 시간은 애국으로 일관되고 헌신으로 빛나는 절세의 애국자의 분분초초입니다.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조국을 이 세상 제일 강대한 나라로,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떠받드실 운지를 안으시고 사색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끝없는 노고와 심려를 바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사회과학원 연구사 독고철남 동지의 이야기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줍니다.
1: 문재인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애국을 떠나서는 당의 지도사상에 대하셔도 논할 필요가 없다고, 당의 지도사상도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구이께서는 당과 혁명에 대한 성스러운 책임감, 인민에 대한 강렬한 애착과 믿음까지 다 합쳐 위대한 조국으로 분출시키는 것입니다. 무난한 외국 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실 때에도 조국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을 진정할 수 없다고 구리도 불같은 격정을 터놓으시며, 이런 때에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하는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 일꾼들은 시간을 분과 초로 쪼개가며 뛰고 또 뛰어하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간곡히 이루신 우리의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0: 이렇듯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시기에 그 어느 다리를 찾으시어서도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공장에 조국애를 심어주는 사업을 잘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시고,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도 최상의 수준에서 만들어 인민들에게 우리의 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도록 세심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언제인가 평양 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시어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공장을 꾸려놓은 것을 보시고 공장 현대화를 당 정책에 맞게 잘하였다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적극 발동하여 우리의 기술 지혜로 한 것이 잘 되었다고 치하해 주시며, 평양 기초식품공장은 애국주의가 철철 흘러넘치는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

0: 주소동지. 천리마 타일 공장을 자주 쉬었을 때에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 정신으로 생산의 동음을 울려가고 있는 그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애국주의를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그이십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감높은 평가는 우리인민의 가슴마다에 참된 애국의 진리를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창건일을 맞을 때마다 조국을 위하여 헌신의 땀과 노력을 바쳐온 애국자들의 삶이 영광의 절정에서 빛을 뿌리게 해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행사에 참가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이 축하해 주신 감동 깊은 화폭을, 그날의 감격을 돌이켜보는 평안남도 문덕군 서호농장 제6작업반 반장 신금옥 동지의 목소리도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1: 지금도 용감히 그날을 돌이켜보면 꼭 꿈을 꾼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때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제일 가까이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남다른 행운을 지내었습니다. 저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헤아릴 수 없는 심혈과 각오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군악군 헌신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한 일이란 그저 맡은 혁명청소에서 성실한 땀과 열정을 바쳐 일한 것뿐입니다. 하고만 경의하는 구이께서는 우리 사업 성과를 그토록 높이 평가하시며 애국자들이라 정답게 불러주시었으니 저는 그때 너무도 감격스러워 눈물이 하염없이 솟구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송대한 연회장에서도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를 먼 가까이 불러주시고 봄 내 여름 내 농사를 지은 우리들의 수고를 깊이 헤아려 주시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사이주의 저국을 지켜선 전초병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의 말씀을 받아 안으며 저는 우리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구의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 안았습니다.
0: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구준일 마른일 가림없이 한몸을 내대며 조국의 큰 짐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헌신 분투하는 애국자들이 많은 것은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다고 말씀하실 때 노력 혁신자 공로자 모두를 한 품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그들의 건강과 사업 성과를 헤아려 주실 때 온 나라 인민은 격정의 눈곱 적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9월 9일 공화국 창건 78돌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잇고 공화국의 승리와 영광에 바쳐가는 생을 가장 영예롭고 행복한 삶으로 여기는 애국자들의 대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활기찬 발전과 당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제일 비결로 무궁무진한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며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때 누구나 절감했습니다. 우리 인민 모두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지니고 참다운 애국의 자욱을 새겨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이 세상 가장 자유로운 어버이, 위대한 스승의 품이 있어 이 땅에서는 애국자들의 대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며 애국자라는 부름이 그토록 감높이 빛난다는 것을, 진정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사랑의 금방석에 앉혀주시고 온갖 은종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조국과 운명을 함께하며 당과 혁명이 부르는 곳에 남먼저 어깨를 내대는 참된 애국충신들,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온 나라가 애국적 열정과 기백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게 됐습니다.
2: 저는 사회주의 애국공자라는 그 부름 앞에서 스스로 양심이 불복을 합니다. 전체 인민이 건설한 이 국가에서 나는 창조자인가 향유자인가, 국가의 한 손으로서 나의 애국심은 조국의 부가 발전에 얼마나 거여져 있는가, 애국의 의미는 누구에나 있고 애국의 일감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의 명예, 나의 공조국에 조국의 조항과 인민의 행복을 놓고 분투할 때 비로소 참다운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격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의 삶이 열람이고 행복의 터전인 사회주의 조국을 옥주로 지키고 세계 만방에 빛내 나갈 위대한 애국의 뜻을 진시고 자신이 모든 것을 강물에 다 바쳐 가고 계십니다. 격려하는 그이시야말로 온 목숨을 바쳐 조국을 사랑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0: 평양 건재공장 지배인 최현주 동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를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도 숭엄이 우러릅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자신께서는 전체 대표자 동지들과 수백만 당원 동지들의 커다란 기대와 신뢰에 어긋남이 없이 항상 당과 인민 앞에 지닌 사명과 책임을 가장 신성하게, 가장 막중하게 간직하고 당의 규약과 강령을 철저히 준수 실행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권과 안전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하루빨리 달성하기 위해 일각일초를 아껴 전심력을 바치고 헌신 복무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을 우리 인민은 온 녹서로 새겨 안았습니다. 이 조선을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만복의 터전으로 다져주실 불같은 애국의지를 지니시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바치시는 불면불위의 로고가 있어 우리 조국이 끝없이 융성번영하고 있음을. 그렇습니다. 전인민적인 애국의지를 비상히 승화시켜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계시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서도 당해낼 수 없는 위대한 애국의 힘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며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더 높이 떨쳐나갈 것입니다. 애국자들의 대부대를 키워주시어.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항일혁명 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널리 불리워진 혁명 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개훈 쓴 가자우리식으로. 이 시는 1988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 세상에는 길이 많아 사람마다 나라마다 걷는 길 달라도 더없이 좋더라. 언제나 우리 길 우리식 걸음새가 제일 좋더라. 높이 올라선 승리 언덕에서 더 높이 치켜도는 혁명의 붉은 기, 다시 조이는 행군의 신들매. 우리는 안다. 예사로운 날에 보령길을 헤치듯 그렇게 걷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하나 이 길은 스스로 택한 길. 어려운 때일수록 방을 따라 하나의 신념 안고 가는 길. 짐이 무거워도 남을 쳐다보지 않노라. 진포를 헤쳐도 험한 산을 넘어도 오직 우리 당의 구령에 발맞추며 가노라. 우리 당이 밝혀준 작은 눈으로 세계를 내다보며 이르되도 노래를 불러도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식으로 우리 힘 우리 설기로 우리가 일떠세운 거리가 좋더라. 우리 어머니들이 흐뭇하게 웃는 우리의 따스한 엄돌빵이 좋더라. 좋더라. 제 핏줄 제 녹슬 저 대바르게 키운 우리 아이들 미래를 향해 마음껏 활개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눈시울 뜻 없더라. 청춘도 사랑도 누리는 행복도 오로지 내일 위해 오늘보다 더 좋을 내일을 위해. 오, 가슴 부푸는 긍지여 넘치는 자랑이여. 어제에서 오늘로 또 내일로 이어지고 이어지는 하나의 진리. 첫째 붉은 게 사교하는 넋이여. 그것을 안고 수령님을 받들고 그것을 안고 우리 당을 따르기에 우리 승리했고 승리하리니. 혁명의 먼 먼 길에 항일의 전통을 초석으로 삼고 지도도 타협도 모르며 전진 또 전진하는 이것이 우리식 우리 사는 본세. 이것이 변함없는 우리 좌우명이다. 하거니 가자 대건설 행군에 나선 동지들이여. 언제나 그 언제나 우리의 식으로 삼천도 우리 삼천 하늘도 우리 하늘. 세상에는 갈래갈래 길이 많아도 우리에게는 우리 가는 길이 좋다. 우리 당을 따라 걷는 이 길이 제일 좋다.
0: 지금까지 1988년에 창작된 시 가자 우리식으로를 보내드렸습니다. 랑성의 인민방송은 최성원이었습니다.
2: 이 시간에는 1979년에 창작된 가요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은 신발공업 부문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경공업성 신발공업 관리국 부원 김수련 동무는 나라의 신발공업 발전에서 뚜렷한 진일보를 가져올 수 있은 것은 격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어느 해인가 격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평양시안의 신발공장들에서 생산한 신발들을 도와주시면서 신발공업 부문에서 한 가지 신발을 만들어도 우리의 문화를 선전하고 사람들을 현대문명으로 인도할 수 있게 잘 만들 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신발들의 품질에 대하여 청와하며 정책적으로 방향을 주는 사업을 할 때에 대한 문제와 산업미술을 틀어지고 신발 도안을 잘 만들 때에 대한 문제, 신발공업의 자동화 숫자화를 실현할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나라의 신발공업 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모두 밝혀주시며 마음쑤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우리의 신발공업은 해마다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며 그 거대한 결실이 집약된 전시회들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전의골이 건설 착공식이 진행된 날에도 범철 전국 신발 전시회 준비 사업을 지도해 주시고 안속한 속지 피해복구 현장을 찾으신 데 이어 금성 뚜락도로 공장을 현지지도 하시느라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가을철 전국 신발 전시회와 관련한 문제들을 정력적으로 지도해 주시었습니다.
0: 경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 부원 림춘신 동무는 신발 한 컬레를 만들어도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편안하고 시대적 미감이 살아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기회에 신발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미술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민들이 기호와 용도에 맞게 신발 도안과 설계를 과학적으로 잘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신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와 평가, 여론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에 맞게 생산 기술과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상품 생산 추세와 사람들의 요구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상품 경쟁에서 밀려나고 만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신발 공장들을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이 나이와 체질, 기호와 미감에 맞는 신발을 많이 생산하여며 신발공업 부문에서 신발을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하게 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곡히 가르쳐 주시고 신발공업 부문에서 참고하도록 신발 생산 기술 자료들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구 간의 신발 공장들에서는 경량화 총수석께서 신발공업 부문에 제시하신 공장 현대화와 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기 위해 새 제품 개발을 앞세우고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3: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지금 각지 세민트 생산단위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중요 대상 건설장들이 더 많은 세민트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지방발전 20승 10정책과 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하는 상훈 세민트 융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력갱생, 간구분투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상훈 석회석 광산에서는 앞선 발파 및 채굴 방법을 받아들여 새로운 채굴장들을 계속 확보하는 것과 함께 윤전 기재, 중기계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고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한 사비에 힘을 모으면서 광속 생산 실적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화촌 탄광, 삼촌 광산, 일출봉 광산의 노동자들도 증산 투쟁, 창조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부원료와 연료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앙조정실과 원료 직장, 소송 직장, 시멘트 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의 노동자들도 연속 생산 공정의 특성에 맞게 호상 긴밀히 협동하고 연대하면서 설비와 공정들의 정상 운영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멘트 융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설비마다 만가동 만보화를 보장하면서 생산적 강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송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질 높은 크림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앞세우고 소송 온도 변화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들을 제때 찾아 대책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직장의 노동자들도 순회 점검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촌내리 시멘트 공장에서도 시멘트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다져진 데 맞게 연료와 원료 보장을 앞세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 힘을 놓으면서 효능 생산을 힘있게

0: 내밀고 있습니다.
1: 당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존망 목표 실현을 위한 역사적 진군길에서 청년 전예들의 혁명적 기계가 세차게 분출되는 가운데 남포시 안에 9명 처녀들이 남포 수산사업소 조선노동당의 딸 청년 요성 요웅호로 탄원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새로운 투쟁의 앞장에 또다시 내세워준 오모니당의 사랑과 믿음을 새겨안고 보람찬 일터에 인생의 닻을 내린 이들의 소행은 시대와 조국의 부름에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화답하는 우리 시대 청년전의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애국심의 발현으로 됩니다. 시당위원회와 해당 지역의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여성의 몸으로 파도를 헤가르며 바다를 정복했던 전 세대 청년들의 충성과 애국의 자랑스러운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려는 처녀들의 장한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고 고무해 주었습니다. 탄원자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20일 남포 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 학생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탄원자들에게 탄원 중서가 수여됐으며 축하 발언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는 가슴 속에 키워온 희망은 서로 다르지만 당의 뜻을 받드는 하나의 꿈과 리상을 안고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한 보답의 보폭을 힘차게 내짚은 탄원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탄원 중서를 소중히 품어안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자랑찬 노력적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것은 새 시대 청년들이 지닌 사회주의에 대한 옥센 신념과 열렬한 지향의 분출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조선노동당의 딸 청년 요성 요웅호로 진출해 나선 탄원자들이 오로 활동에 필요한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고 여러 가지 오로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이약하게 배우고 노력하여 조국의 바다 위에 언제나 만선의 백고동 소리를 울려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연단에 나선 토론자들은 우리 청년들의 훌륭한 성장을 위하여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명심하고 당의 수산정책 관철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해갈 교리를 피력했습니다. 축하 공연에 이어 시안의 일꾼들과 청년 학생들이 수산사업소로 떠나는 처녀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며 고무 격려해 주었습니다.
0: 그 다음 유엔 피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가 18일 남부수단의 피난민 문제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현재 이 나라의 31개 장소에 66만 천여 명의 외국 피난민이 临시 거처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계속되는 내전을 피해 이 나라에 들어온 수단인들이며 그 밖에 민주공화국과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중앙아프리카 등에서 온 피난민들도 있습니다. 한편 230여만 명의 남부수단인이 주변 나라들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필리핀의 방가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18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3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이날 16살 난 학생이 집에서 가지고 온 총으로 사격을 가하고 자청했다고 합니다. 시내의 모든 학교들에서 일제히 수업을 중지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6월과 8월에도 교원의 총격 사건들이 발생했으며 이로 해서 사회적인 불안과 우려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명옥, 박철준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주체비읍이 꼬시는 절세의 비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은 우리 당의 제일 중대사입니다. 어버이 사랑은 육아 정책에도 2022년 2월 초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됐습니다. 국가는 어린이 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저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한 조항 한 조항 새겨볼수록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 수만 곰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최중대 정책이고 최고의 수건이라고 강조하시던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의 그 음성이 귓전에 쟁쟁히 들려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전원회의장의 자유로운 오보이의 뜨거운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 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 방식, 발전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 자라나는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 강화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 후대들을 위해 사랑의 사랑을 더해주시고도 전국의 다가서 유치원 어린이 수와 하루 젖 소유량까지 몸소 계산하시고 아이들에게 먹일 젖가루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해주신 분. 부모 없는 아이들의 얼굴에 한점 그늘이 있을세라 도처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을 제일 훌륭하게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의 은혜로운 그 사랑. 이것은 청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있는 것은 우리 당의 자식복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자리의 품이 든다고 하여도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무상의 행복이라고 하시는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의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이 안아온 순관 회복입니다. 만경대고의 광복 이 타가서 보육원 최춘화, 서장 김용심 동무들은 말합니다.
1: 저제품을 정상적으로 먹으면서부터 아이들의 몸무게가 몰라보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직접 맡아 키우는 우리 보육원들에게 있어서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휴식일 명절날 따로 없이 우리 어린이를 누구나 당이 사랑이 어린 저제품을 받아 안고 있으며 또 맛좋고 영양가 높은 식품들 그리고 철 따라 갖가지 과일들도 공급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지는 어머니 당의 사랑을 매일 매시각 접하면서 당의 사랑 속에 어린이들을 키우는 궁지와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이 궁지와 보람을 안고 당의 육아정책을 받들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 생각뿐입니다.
2: 우리 어린이들 누구나 휴식일 명절날 따로 없이 당의 사랑이 어린 저제품을 받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비풀어지는 어머니 당의 사랑을 매일 매시각 접하면서 타가서의 정업원들 누구나 눈시울이 조져들곤 합니다. 정말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후대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후대들을 위한 끝없는 사랑의 정책을 책정하고 훌륭한 교실로 펼쳐나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가장 순관 미래관 후대관을 지니시고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랑의 연륜을 아로새기시는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의 따사로운 손길이 있어 우리의 앞날은 끝없이 창창하며 이 땅 위에는 세상의 부름 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어버이 사랑은 육아 정책에도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보도입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전면적 국가 부흥을 앞당겨 오기 위한 총진군의 산악같이 떨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비범한 사상 이론적 예지와 탁월한 영도로 우리 당을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굳건히 계승한 불패의 혁명적 당,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당 건설 업적

0: 8돌 기념 강연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의 수 경려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백전백승의 힘은 윤리적 용도체계에 있으며 당정의 윤리적 용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이상적인 목표는 전 당과 온 사회가 하나의 머리, 하나의 몸으로 되게 하는 것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오.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당의 용도력과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만년 초석을 마련해 주시었습니다. 경려하는 청소동지께서 제시하신 초급당 역할론, 초급당 중시론과 당생활 조직과 지도의 수 견지하여야 할 주요 4대 원칙과 6대 가호, 당 선준 일꾼들이 당 중앙에 충실한 출력 높은 확성기, 잡음 없는 중폭기가 될 때에 대한 사상을 비롯한 독창적인 당 건설 사상과 이론들은 전 당과 온 사회를 당 중앙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강령적 지침들입니다. 종말이지 경려하는 청소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당 건설 사상과 이론들은 당의 자체 강화와 일꾼들의 사상 관점과 사업 방법, 작품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조선노동당의 본태와 성격을 굳건히 고수하고 그 집권력과 용도력을 연구화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고도 실천적인 당건설 강령이며 당대 결정 관철을 위한 전인민적 투쟁을 줄기차게 인도하여 각 분야에서 미중의 기적을 떠올릴 수 있게 한 근본 원천이었습니다.
1: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제시하신 것은 전당 강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특기할 업적이라고 하면서 평양시당학교 교원 김창남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에는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비상히 강화발전시킬 수 있는 방략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전당의 수령의 유일적 용도를 철저히 실현할 수 있는 정윤한 조직체계를 확립할 때에 대한 사상, 당세포와 초급당 강화를 전당 강화의 증여거리로 내세울 때에 대한 사상, 당회의 운영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할 때에 대한 사상들이 있어 모든 당조직들이 새소리 나는 전투되어 살아 움직이는 당조직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상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수령의 유일적인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할 때 대한 사상, 정치적 자각성에 기초한 균열을 확립할 때 대한 사상은 모든 당조직들을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을 갖추는 충성의 전율체로 만들며 당 안에 강철 같은 기강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고귀한 지침입니다. 전당 강화의 만년 기틀인 새시대 5대 당건설로서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 당건설의 비범한 개척과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역사의 기념비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1: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개강식에서 하신 중요 연설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오늘 우리가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상으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조선혁명 특유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에로 더욱 승화시키자는 데 있다고 하시면서 현 시기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선전 역량을 백방으로 다지고 당 사업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사상 사업을 보다 강화할 때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온 나라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조선노동당은 이 땅 위에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역사만을 수놓을 것이라는 확신을 백배하며 사회주의협의 줄기찬 전진 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3: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점령의 분기에 나선 노근로자들의 투쟁 열의를 북돋아주며 가끔 농근맹 조직들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근맹 중앙연회에서는 모든 농근맹 조직들이 동맹원들을 당의 농촌혁명 강령을 앞장에서 봤다는 참된 농촌혁명과 애국적인 농업근로자로 준비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농근맹위원회에서는 사업과 생활의 모든 공정과 계기가 애국주의 교양 과정으로 전환되도록 조직과 지도를 심화시켜 농업근로자들의 애국 요리를 고조시키는 한편 전형을 창조하고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벌을 비롯

0: 출판물들의 실리는 교양 자료들과 각종 도서를 통한 교양 사업을 잘하고 있는 함경북도와 강원도 농근맹위원회들에서는 농업 근로자들 속에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과 자기 고향과 마을 일터를 사랑하는 것이 곧 애국임을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단결정관 철로 들끓는 농장벌들에서 순안구역 강동군과 고원군 함주군의 농근맹 일꾼들은 시 나의 포전교태는 평양길이 있다. 노래 조국과 나의 운명을 비롯한 애국주의 주제의 시와 노래보급을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동맹운들 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 소행들에 대한 소개와 축하 모임을 의 있게 조직해서 농장원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 농업생산에 적극 뛰쳐나서도록 고미해주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안의 농근맹 조직들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이 전세대 애국농민들과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의 고귀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교양 사업을 실생활과 결부해서 원리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성시 안의 농근맹 조직들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효성 있는 사상사업도 뜻깊은 올해를 알곡증산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기 위해 전야마다의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쳐가는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정을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1: 우리 당의 웅대한 수도 건설 구상을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갈 일로 많고,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자들이 건설물의 질 보장에 주력하면서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평양시 산림집 건설 지휘부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배가해주는 사상 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대상 건설을 계획대로 진척시키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주도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시공 단위들이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공정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예견성 있는 대책들도 적시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도 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보람찬 창조자 개척자라는 사명감을 안고 성중앙기관 제2여단의 건설자들이 산림집 미장 작업을 기본적으로 결속한 데 이어 내부 시공에 진입했습니다. 봉화무역국 대대와 경흥무역국 대대에서 공정별 보여주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시공의 전문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면서 타일 붙이기와 승강기 내류 설치, 복도 인조석판 깔기를 간지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흐름식으로 진행되는 데 맞게 매교단 사업국 대대와 은하무역국 대대에서는 임무 분담을 구체화하고 공정 간 연계를 치밀하게 하면서 매음재 바르기, 천정 장식을 비롯한 내부 작업을 손색없이 해제키고 있습니다. 성중앙기관 제3여단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건설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깐진 일본새로 맡은 공사를 질적으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가 살 집을 꾸린다는 심정으로 묘향무역국 대대의 건설자들은 각종 문, 수지창 설치를 비롯한 작업의 매 요소마다에서 자그마한 부족점도 나타나지 않도록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성무역지도국 대대, 대흥무역지도국 대대, 류성무역국 대대 등에서 공정별에 따르는 기능공 양성 사업에 주대는 힘을 넣으면서 집단적 혁신으로 방대한 대상건물 골조 공사를 결속했으며 라곤 무역지도국 대대에서는 순간 설치를 비롯한 하부망 공사를 일정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평양건설위원회 여단 평진건설관리국 연대에서도 많은 철근과 목재를 절약하면서도 시공의 질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능률적인 창의 고안들을 적극 탐구 도입해서 맡은 대상 공사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0: 당제 구차대회 결정관 철에 떨쳐나선 신의주 방조끼개 공장의 노동계급이 새로 일떠서는 경공업 공장들에 보내줄 대상 설비 생산을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은 대상 설비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는 한편 설비와 자재 보장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조직 사업을 치밀하게 했습니다. 당의 지방발전 정책을 받들고 이곳 기술자 노동자들은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려 30여 건의 가치 있는 창의관을 도입함으로써 설비들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했습니다. 준비 직장에서는 예비 부속품들을 충분히 갖춰놓고 프레스와 교정기, 절단기 등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거하며 능률 높은 지구를 제작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직장별 사회주의 경쟁이 힘있게 전개되는 속에 공작기계 직장에서 기술관리와 교차생산 조직을 잘해서 설비 조립 속도를 높였으며 가공 직장에서는 앞선 작업 방법을 받아들여 기획된 비아링 본체 생산에서 연일 실적을 올렸습니다. 건구직장과 공무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도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지구 장비, 기공구들을 원만히 보장하고 변압기와 전동기 등 설비들의 수리 정비를 책임적으로 해서 생산을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신의주 방적기계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새로운 5기능 계획 수행의 첫해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할 열의에 넘쳐 연관 부문에 보내줄 각종 설비 생산에 계속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1: 다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243억 달러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48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 및 관련 장비가 매각되게 된다고 17일 미 국무성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무기 판매 책동은 중동지역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근원으로 되는 것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0: 모잠비크의 이남바 내주에서 17일 버스와 화물자동차가 정면 충돌해서 버스에 탔던 17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는 운전사들의 속도 제한과 도로 감시 등 교통 규정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종합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병선 리복숙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내일은 9월 22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8월 요리틀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위원,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신원, 기마를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해주, 개성이 낮 최고 기온은 30.2도씨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평양시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홍원을 비롯한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요 한때 산발적으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평양시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겠으나 용광, 홍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맹산, 회양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매우 적게 내리고 대기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낮아지어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맞게 산림감독 부문에서는 사람들이 입산 규정과 질서를 바로 지키고 산에서 불러일을 하지 않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며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에서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진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바람은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동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과 내일 주로 개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씨,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청진, 힐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는 주로 개겠으나 한때 흐리겠으며 함흥시는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청진, 힐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겠으며 원산시는 주로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6도씨, 29도씨, 신의주 15도씨, 29도씨, 해주 18도씨, 29도씨, 사립은 16도씨, 30도씨, 강기 8도씨, 27도씨, 원산 15도씨, 24도씨, 함흥 17도씨, 26도씨, 청진 13도씨, 22도씨, 해산 4도씨, 25도씨, 남포 17도씨, 29도씨, 라선 10도씨, 22도씨, 개성 16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날씨입니다. 오늘 밤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고 그 밖의 해상은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4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5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6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7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8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오늘날 새 시대 건설의 대본영기가 펼쳐지는 속에 우리의 주체 건축 건설 부문은 급진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성과는 건설 부문에서의 혁신의 봉화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하게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시려 건축 창조 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신 경의하는 김종근 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영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기자 만난 백두산 건축연구원 실장 김명성 동문은 우리 당은 건축의 정치화, 정책화를 주체 건축 발전의 핵, 종자로 내세우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격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제1차 건설 부분을 일군 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강령적인 서한에서 주체의 사회주의 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0: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일 떠서는 기념이적 건축물들은 구원의 것이나 오직 조선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하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이 내세우고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건축창조의 기준입니다.
1: 경의 아닌 정기서동 직계사는 모든 창조물들을 규모에 있어서나 편리성과 미학성, 질적 수준에 있어서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하면서 백두산 건축연구원 설계원 신경영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이 땅 외에 펼쳐지는 모든 문명과 부흥의 반복의적 창조물들은 인민의 리상이 빛나게 성취될 때까지 창조의 분역과 경지는 끊임없이 갱신되고 향상되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떠올린 기념비적 실체들입니다. 경연은 청물소동지께서는 우리 시기 건축 창조 사업에서 나서는 많은 문제들의 명확한 해답을 주시어 주체 건축의 새 경지를 개척할 수 있는 실천 강령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난 1월 완공 단계에 들어선 화성지구 4단계 건설 사업을 현재 주도하시면서 경연은 청물소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에 완강하게 추진하여 온 평양시 어만세대 살림집 건설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건축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 사업이 위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좋은 반 분야의 변혁을 강력히 선도하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밝힌 불멸의 지침들은 날이 갈수록 커다란 균형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설 혁명을 줄기차게 이끄는 위대한 당의 향도가 있고 그 발전을 담보하는 불멸의 대강이 있기에 이 땅에서는 세월을 주름잡는 건설시나 건설 기족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3: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맞들고 석탄공업 부문에서 화력발전소들이 더 많은 석탄을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이고 있습니다. 석탄공업성에서는 석탄증산이자 곧 전력증산이라는 관점 밑에 화력탄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데 중심을 두고 생산조직과 지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천지구 총륜탄광융합기업소에서 탄부들 속에 화력탄 보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 것과 함께 단위별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고 총화와 평가 사업을 따라 세우면서 경쟁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천송청년탄광에서는 굴진 용량을 보강하는 것과 함께 굴진공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서 굴진 실적을 종전의 1.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압축기들의 정상 가동에 필요한 예비 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선진적인 채탄 방법으로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8직동 청년 탄광의 탄부들도 현존 설비들을 효과 있게 이용하고 련속 천공 련속 88을 들이대며 날마다 석탄사를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북창지구 청년 탄광융합기업소의 탄부들이 설비들의 가동률과 이용률을 높여가며 기세 좋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독 청년 탄광, 풍곡 청년 탄광, 해안 청년 탄광, 인포 청년 탄광에서 현존 설비들을 효과 있게 이용하고 한 톤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기 위한 드센 공격전을 들이대며 매일 석탄 생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개천지구 탄광융합기업소의 일꾼들과 탄부들도 굴진을 선행시켜 예비 탄밭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과 함께 막장 작업의 기기와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강동 구장지구 탄광융합기업소들에서도 고속도 굴진 용기를 맹렬히 전개하고 능률적인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 도입하면서 화력탄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 동평양 화력발전소의 노동계급이 전력증산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갑인 직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 속에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는 한편 가치 있는 기술혁신 안들을 실천에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운전공들은 발전 설비들에 대한 업관 점검과 손해 점검을 단단히 진행하면서 설비 조작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4: 동평양 화력발전소 직장장 강창남입니다. 전력증산에서 우리 직장이 맡고 있는 몫이 매우 큽니다. 보일러에서 넘어오는 중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전력을 한 킬로와트라도 더 생산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직장 종업원들이 기술과 기능에 딸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탑인 대보수를 효과적으로 끝내고 지금 현재 정상 운전을 보장하고 있는 조건에서 율망 대보수를 결속하고 양수장 펌프도

0: 대보수를 이제 9월 달쯤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 대보수들을 성과적으로 결속하면 이전보다 전력을 더 중산할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번에 2호탑인 대보수에서 새 기술을 처음 도입해서 지금 복수기 진공 올린 데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새 기술을 도입했는데 맞게 운전 구매에서 운전공들과 저작공들이 조절을 잘해서 시간당 1000kW 이상 더 중산하고 있습니다.
1: 평양 저차장 객화차대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중요 물동 수송이 필요한 화차 수리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설은 천송 총련 탄광 서운철 채탄 중대 대원들의 투쟁 기풍을 따라비워 증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불러일으키면서 노력 조직과 기술 지도, 자재 보장, 설비 관리 등 화차 수리를 위한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의 힘과 기술로 창안 제작한 솔비와 지구 장비들이 현실에서 운을 내게 하는 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 화차 수리의 질과 속도를 다 같이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대에서 공정 간 맞물림을 빈틈없이 하며 볼트와 나트를 비롯한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생산 보장하고 있으며 수리 중대에서는 일정 계획을 바로 세우고 대상별로 립체전을 벌리며 매일 맡겨진 화차 수리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동소대에서도 제동장치 부분에 대한 수리를 질적으로 진행해서 화차들의 안전한 운행을 확고히 담보하고 있습니다.
2: 자기 거장의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항공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 애국의 마음을 안고 함경북도 해령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진행된 산림복구 사업 총화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성과의 토대에서 시에서는 올해에도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사업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역특파기자와 만난 해령시 인민위원회 부장 조영철 전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우리 해령시는 산림면적이 한8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보다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는데, 올해만도 시모체형매장에서 자체로 생산한 기름밤나무나 민구라새나무, 또 잣나무, 단나무를 비롯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13가지 수종의 산림의 나무들을 200여만 그루 심었고, 또 숲사의 양매장들에서도 나무 비배가리를 알심 있게 해서 창성 잇갈나무, 가래나무, 산살구 나무를 비롯한 우리 지방 기후에 잘 적응된 나무들을 많이 펼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성 기후가 기성사실화된 데 맞게 쿤물과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들에 힘을 넣어서 현재 120여 개소의 20km 구간에 대한 사방향제 공사를 전부 끝냈고, 또 산불 방지를 위한 산불막이선 보수정비 사업도 지금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다음, 아프가니스탄 안전군이 최근 헬만두주와 바다크 샨주에서 세계의 비법적인 헤로인 제조소를 파괴하고 47kg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마약 제조와 판매에 가담한 7명의 범죄자도 체포되었다고 16일 이나라 내무성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적 범위에서 아편 재배와 마약 제조를 끝장낼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탁승철, 리유종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장르 중에서 반남 명작 장편 소설 야전열차에 기초하여 창작한 반성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반성극 친정아버지.

0: 여보세요.
1: 아, 당비서 동지, 절 불렀습니까?
0: 아, 직장장 노무,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아. 자, 여기 좀 앉으세요.
1: 예.
0: 아니,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저를? 현욱 동무가 우리 방직 공장에서도 제일 바쁜 직포 직장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처녀의 일생 문제를 작업 현장에서 토론할 수는 없고 그래서라고 했어요.
1: 예? 아니, 한 처녀의 일생 문제라니요?
0: 동무네 직장 직포공인 문홍순 동무 말이에요.
1: 예.
0: 그 동무의 혼사 문제를 좀 토론하자는 거예요.
1: 아니, 아, 우리 홍순이 말입니까?
0: 네.
1: 야, 아, 그 애야 자기가 목표를 내세운 촌을 다 짜기 전엔 절대로 딴 생각을 안 한다는 걸 당비서 동치도 잘 알지 않습니까?
0: 아, 고야 알지. 하지만 홍순 동무 나이가 29살이 아니에요.
1: 예?
0: 내년이면 벌써 서른 소리를 듣겠는데 올해 시집을 보내면 그래도 20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1: 예? 아니, 글쎄, 그렇긴 한데 홍순이가 그 말을 듣겠는지, 에이, 난 자신 없습니다.
0: 아무래도 직장장 동무한테 내 솔직히 말해줘야겠구만.
1: 예?
0: 직장장 동무, 이건 사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접 주신 과업입니다.
1: 예? 아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0: 아니. 그래요. 며칠 전에 공장을 찾아오셨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나를 선지태 부르시는 걸 동무도 봤지요.
1: 예. 문홍순 동무랑 러력 혁신자들을 곁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장군님께서 떠나시려다가 당비서 동지를 가까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0: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홍순이가 내 눈이면 서른 살이라는데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고 친오부의 종을 담아 염려해 주시었어요.
1: 예.
0: 그날 장군님께서는 홍순의 부모들이 살아있었으면 딸이 서른 살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간 걸 보고 가만히 있었겠는가고 하시면서 아무래도 당비서가 부모 없는 홍순의 친정어머니 구실을 해야겠다고 하시었답니다.
1: 아니, 친정어머니 구실을...
0: 그래요. 난 정말이지, 그때. 당일꾼으로서. 노동자들 앞에 어떤 구실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접 주신 과업인데 우리 처급당 위원회가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직장장 동무도 처급당 위원이지요.
1: 알았습니다. 저도 우리 직포공 처녀들의 친정어머니 구실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0: 글쎄, 아, 시원시원한 직장장 동무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니까요.
1: 예?
0: 아, 그런데 직장장 동무,
1: 예.
0: 내 생각엔 문홍순 동무가 인물도 곱고 마음씨도 곱고 그래서 그 따라다니는 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1: 예, 그런 총각이 하나 있기는 있었는데.
0: 그래요?
1: 예.
0: 아니, 그가 누군데? 우리 공장에 있어요? 어떤 총각이에요?
1: 하고 공무직장에 현실체험생으로 배치되어 온 김석철이라고.
0: 김석철? 오, 석철 동무?
1: 예.
0: 생각나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미남자.
1: 아이, 미남자는 또 무슨 미남자. 한때 홍순이를 숲에 따라다녔습니다. 아, 홍순이도 싫어하는 눈치가 아니었고요.
0: 그런데 지금은요?
1: 둘 사이가 아예 친 것 같습니다.
0: 왜요?
1: 알고 보니 그 석철인지 하는 녀석이 빚 좋은 개살구인가 봅디다.
0: 빚 좋은 개살구라니?
1: 홍순이한테 부모가 없다는 걸 알고는 좀 실등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순이도 돌아서게 되고.
0: 그러니 가시집독이나 보자는 총각인가? 아니, 천짜는 것밖에 모르는 홍순동무한테 그런 젊은이가 나서다니.
1: 에휴, 요즘 일생 배우자를 선택할 때 처녀 당사자보다도 가정 환경이나 재력부터 보는 그런 총각이 뭐 한둘인 줄 압니까?
0: 그 총각이 사람 볼 줄을 모르는구만. 아니, 홍순이처럼 훌륭한 색색함이 또 어디 있어요? 일 잘하지, 마음씨 없지, 아니 인물은 또.
1: 아, 당비서 동지. 아니, 그런 개살구 아니면 뭐 우리 홍순이가 시집을 못 가겠습니까? 공장에 찾아오셨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노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오. 아, 우리 홍순이가 이제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처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 기념사진이 실린 신문을 보고 여기저기서 청각들이 얼마나 들썩거리는지 압니까?
0: 하긴 홍순 동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할 남자라면 그만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1: 아, 그렇지 않고요.
0: 어쨌든 문홍순 동무 대상자 문제를 적극 진척시켜야겠어요.
1: 알겠습니다. 아, 나도 적당히 연인데 제구실이야 해야 할게 아닙니까?
0: 그럼요.
1: 아, 그럼요.

0: 속상하다.
1: 직장장 동지! 야, 직장장 동지!
2: 어? 아이고야, 용란아. 아니, 넌 겨대를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현장에서 아물거리고 있니?
1: 그럴 만한 일이 있어요.
2: 아니, 그럴 만한 일이라니.
1: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2: 뭐? 아니, 너 조그만 게. 아니, 너한테 벌써 남자가 찾아다닌단 말이냐?
1: 어머나, 야, 누가 날 찾아왔대요. 어? 문어순 동지를 찾아왔어요.
2: 뭐라고? 아니, 우리 홍순이를?
1: 예.
2: 그 남자가 누군데?
1: 누구긴 누구겠어요? 그 대학 졸업생 있잖아요. 미 남자.
3: 뭐?
2: 그 석철이라는 녀석 말이냐?
1: 예, 그 청각이 지금 홍순 동지를 만나려 왔는데, 야, 글쎄, 홍순 동지.
2: 가만. 그 사람 보고 우리 홍순이가 없다고 해라.
1: 예, 홍순 동지는 있는데요, 뭐. 저기 치키들
2: 야,
1: 저기...
2: 야, 시키는 대로 할게지 뭘 안다고 그래, 조그만 게.
1: 조그마면 뭐? 다 먹었나?
2: 아니, 뭘 아직도 엉말거리고 있어. 가서 없다고 하라는데.
1: 예, 알겠어요. 우리 직장장 동지가 홍순 동지 없다고 말하란다고 하지요, 뭐.
2: 아이요, 그죠?
1: 아무리 적검해도 알 건 다 알아요. 어제도 서문한 문어순 동지를 만나겠다고 공장 정문에 못쟁이 청각들이 두 명이나 찾아왔던 걸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2: 뭐라고? 참. 홍순이, 수고한다. 홍순아, 내가 이 방금 그 석철인지 하는 녀석이 찾아온 걸 아예 쫓아버렸다. 아니, 들었니 못 들었니? 아, 석철이라는 녀석이 찾아왔댔다는데.
4: 직장상 동지, 난 그런 사람 몰라요.
2: 하긴 그럴 테지. 처녀의 마음속에 상처를 입힐 때문이지. 아니, 이젠 또 제 편에서 기신기신 찾아다니니. 아유, 얼굴도 저 외투천처럼 두껍지란.
4: 난 바빠요. 다시는 날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세요.
2: 알겠어. 바쁘다니 내도 말하지 않겠다. 이따 겨대가 끝난 다음에 좀 얘기하자꾸나. 그럼 난 간다.

0: 당장 선악기가 쏟아질 것 같은 내력이 말이야. 빨리 들어와.
1: 가자.
2: 저 미안하지만 말 좀 물읍시다.
1: 예? 나요?
2: 예.
1: 야, 떠오셨구만요.
2: 예.
1: 어머나, 그 조각이 어머나.
2: 저 용란동무죠?
1: 예, 어떻게 제 이름을?
2: 예, 홍순동무한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동무하고 한옷실에서 생활한다지요.
1: 어머나, 그래서요?
2: 그 동무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1: 예. 야, 그런데 당장 선악비가 쏟아지겠는데 어떻게 밖에서 그냥 기다리겠습니까? 안으로 들어갑시다.
2: 예, 아, 그 처녀들의 합숙인데 그렇게야 어떻게. 그저 홍순동무에게 꼭 좀 전해주십시오. 그 동무를 만나기 전엔 이 김석철이 오늘 밤 비가 오든 태풍이 불든 여기 합숙 앞에 그냥 서 있겠습니다.
1: 예, 알겠어요. 제 거 전달하겠습니다.
2: 예.

0: 황순 동지, 그 서철 동지 만나러 나갈래요?
1: 어쩌겠니? 저렇게 비를 맞으며 밖에 그냥 서 있는데. 내 우산 좀 주렴.
0: 자요.
1: 눈 불을 끄고 먼저 자거라.
0: 야, 어쩌면 저렇게도 마음이 가을까?
1: 석철 동무, 난 오늘 하루 한순간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동무 나한테서 가장 아픈 상처를 해쳐봤어요.
2: 한순 동무, 난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모와 장인이 없는 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남자도 용서해 주기를 바랄 뿐이요.
1: 그런데 어떻게 저를 다시 찾아올 생각을 했어요?
2: 나도 동무가 위대한 장군님을 몸과 가까이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을 텔레비전에서랑 신문에서 다 봤어. 에이, 내가 눈이 멀었지. 아, 이런 훌륭한 동무를 순간이나마 좋을지 않니. 그래서 웅당 내가 제일 먼저 동무를 축하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 자, 그렇게 찬비를 맞지 말고 어서 우산을 쓰라고.
1: 한 사람은 비를 맞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서 우산을 쓰겠어요?
2: 에이, 나야 비를 맞아도 싸지. 난 지금 자기에게 웅당하게 차려진 돌을 스스로 받는 거요. 에라, 아, 그 밤인 게 다행이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겠구만. 하, 우산은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다 비를 맞고 있으니 말이오. 그 차라리 한 우산 밑에 두 사람이 다 들어서는 게 어떻소?
1: 아니, 그렇게는 안 돼요.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생활의 소낙비를 우리가 과연 한 우산 밑에서 구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럼 동문 날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요?
1: 세상에 용서를 빌어서 안 되는 일이 없다니.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2: 홍순 동무,
1: 우산은 쓰고 가세요. 하지만 그걸 돌려주자고

걱정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 어떤 힘으로도 과거를 다시 현재로 만들 수 없다는 거. 동무는 그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난 그 과거를 잊을 수 없는 걸까요?

0: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 직장장 동문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1: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젊은이들의 사랑은 막 뒤엉킨 실꼬리처럼 아, 도대체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겠다니까요. 아휴, 아니, 그래 당비서 동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0: 내가 그걸 알면 직장장 동문에게 묻겠어요. 난 아직도 눈에 삼삼해요. 우리 공장에 찾아오셨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홍순 동무에게 부모들은 계시는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물으실 때 홍순은 대답을 못 올리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지 않았어요.
1: 예, 그때 장군님께서는 그 애량 부모가 다 없다는 걸 아시고 그리도 가슴 아파하시며 홍순이에게 눈물에 젖은 얼굴로 찍으면 사진이 잘 안 된다고

0: 온 나라에 소문난 다기대직포공인 혁신자 처녀가 진종할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리자고 하시면서 다시 만종을 기울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1: 정말 우리 장군님처럼 그렇게 종이 많으신 분이 세상에 또.
2: 예, 전화 받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김정수 평양 방직공장 당비서 동지입니까?
2: 예, 그렇습니다.
3: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비서 동지를 찾으십니다.
1: 아니, 위대한 장군님께서요? 위대한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수 평양 방직공장 작업 당비서 리순종 전화 받습니다.
2: 예,
1: 문홍순 동무의 혼사 문제를 토론하던 중입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홍순 동무를 따라다니던 총각이 한 명 있었는데 이미 사이가 보그러진 상태였습니다. 아마 홍순의 부모가 다 없다고 실등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장군님을 모시고 그 동무가 기념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총각이 제일 먼저 찾아와 축하해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문홍순 동무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2: 장군님께서 홍순이 혼사 문제 때문에 또다시 전락까지.
1: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3: 아니, 당비서 동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떤 결실을 주시었습니까?
1: 직장장동,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홍순이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착한 처녀인가. 그러니 홍순이의 배우자를 서둘러 골라잡지 말아야겠다고 하시면서 첫사랑의 모대기는 처녀의 마음속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고. 당조직이 처녀 총각의 련의 문제까지 간섭할 수는 없지만 홍순의 어머니를 대신하자니 어찌겠는가고 하시며 석철이라는 총각을 용서해주자고 하시었어요.
3: 예, 아니, 장군님께서.
1: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언약이 성사되면 젊은이한테 남부럽지 않게 리장도 잘 마련해주고 잔치상도 잘 차려줘서 우리 홍순이가 결코 고아도 아니고 가시집 세력이 든든하다는 걸 보여주자고 뜨겁게 교시하셨어요.
3: 당비서 동지,
1: 직장장 동무, 아무래도 홍순 동무와 석철 동무를 만나야겠어요.
3: 예,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0: 녀석들아, 아픈 수에 옷이다 줬는데 저기 가서 놀아라.
1: 우린 이렇게 줬는 게 재미있는데요 뭐.
0: 이 녀석들, 말을 안 듣겠니? 저기선 지금 중요한 문제를 터야 하는데 방해를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2: 대박, 저런 말이구나. 정말.
1: 얘들아, 가자. 가자. 가자.
0: 녀석들. 땅비서 동지.
3: 땅비서 동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 아직 꿈을 꾸는 것 같아서.
0: 홍순이, 석철이,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자기를 다 바치는 우리 홍순이니 사랑도 그렇게 순결하다고 하시면서 홍순이가 간직하고 있는 첫사랑 애련정을 우리가 지켜주자고 뜨겁게 교시하셨어요.
3: 장군님께서는
0: 총각이 한 생을 갓

0: 대체할 아내를 선택하면서 이리저리 좀 재워보았다고 무작정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고. 아무래도 우리 홍순이 쪽에서 석철동무를 아랑이께 리해주자고 하시었습니다.
1: 당비수 동지, 제가 널된 놈이었습니다. 홍순 동무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애지중지하시는 처녀라는 걸 모르고 그런 걱정까지 끼쳐드렸으니 제가 무슨 사람이고 우리 시대의 청년이겠습니까?
0: 석철이,
1: 당비수 동지, 홍순 동무와 반대 없다면 우린 위대한 장군님께서 운종 깊은 결실을 주신 이날을 저희들의 약혼식 날로 정하고 한생토록 간직하겠습니다.
0: 석철 동무,
1: 홍순 동무.

0: 처음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축복 속에 뜻깊은 결혼식을 하게 된 신랑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경무들,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동지가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1: 안녕하십니까?
4: 명순 동무, 김석철 동무, 동무들의 뜻깊은 결혼식을 축하합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동무들의 결혼을 축하해서 선수 친오보의 사랑이 담긴 결혼상과 예장감을 보내주셨습니다.
5: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동지.
0: 얘들아, 잊지 말거라. 온 나라의 천만 가지 중대사를 돌보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너희들의 사랑을 지켜주시고 꽃 피워주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뜻깊은 결혼식상까지 보내주셨구나. 세상에 우리 장군님 같으신 분이 또 어디 있겠니. 세상에는 나라가 많고 많아도 장군님 품속에 한식술로 한겨 사는 우리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은 없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말거라. 아버지 장군님, 평범한 지폭음이 뭐라고 이처럼 하늘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은 저의 영원한 친정 어머니이시고 친정 아버지이십니다.
5: 어머니 장군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반지공장 직허공 문홍순의 최석영, 단비소 리순종의 심현숙, 직장장 현옥의 김정희, 석철의 방평님, 직허공 영란의 진경님, 노동자의 리인의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리성만 작, 강희용 연출, 방현실 편집, 친정아버지 방송국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1970년대에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번복이로 새롭게 창조된 인민상 개관 작품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시기 간과하고 오목한 시련을 뚫고 당과 조국이 맡겨준 어려운 임무를 끝까지 수행했으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나우린 인민군 요전사에 대한 감동적이고도 숭고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서곡 아름다운 그 이야기 길이 조나리와 제1장 2경에서 나오는 음악, 간호원의 생각은 깊어만 가니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관현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38분에는 시를 보내드립니다. 백두산 앞에 설 권리. 6시에는 보도와 날씨가 있고, 7시에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길기 예보. 7시 19분 특집 위아도 지구를 인민의 리상향으로. 8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0시에는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이 있고, 10시에는 보도가 있겠습니다. 11시 자취를 높이 두시고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2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13시에는 감상하시겠습니다. 14시 교육자들이 받아하는 크나큰 사랑의 방송이 있습니다. 15시에는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6시 16분 방송 무대, 조국을 또 받드는 처석이 되자. 17시에는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8시 33분 사랑 담아 정을 담아,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9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고, 19시 43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수평선 저기로. 2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13분 특집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시오. 21시에는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길기

예보. 22시 보도가 있습니다. 22시 27분에는 방송극을 들으시겠습니다. 생명.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22일 화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2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8월 요리틀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36분에는 시를 보내드립니다. 백두산 앞에 설 고을리. 6시에는 보도와 날씨가 있고, 7시에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길기 예보, 7시 19분 특집 위아도 지구를 인민의 리상향으로, 8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9시에는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이 있고, 10시에는 보도가 있겠습니다. 11시 자립의 기치를 높이 두시고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2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13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열네시 교육자들이 받아하는 크나큰 사랑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5시에는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6시 16분 방송 무대 저곡을 또 받드는 서석이 되자.

뉴스 중길기 예보. 22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22시 27분에는 방송극을 들으시겠습니다. 생명.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일사옹이는 혁명에 바친 심장, 그 요렬의 심장이 억척의 성세를 떠받던 피조진 송돌, 오늘도 우리를 결사의 한 길로 부르는 영원한 7년대의 나팔소리. 오, 백두산이 솟아있는 이 땅에서 오중읍 형의 발지산 후손들을 억세게 키워내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사명이요, 성스러운 임무요. 결사옹이,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이 부름 앞에 놓으라. 조선의 운명 김정은 장군 결사옹이 이 성세에 불같은 심장을 송돌로 고인 전사만이 백두산 앞에 설 권리가 있다.
1: 류동호씀 백두산 앞에 설 권리,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낭송의 방송은 리철성이었습니다.
2: 주체도선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신념의 노래.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이 건 강서폐가 폐강되었습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 역사에 또 하나의 뚜렷한 장을 나로새긴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이 건 강서폐가 9월 21일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폐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폐강식에 나오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석단 성원들과 함께 등단하시자 우리 위업의 빛나는 성공과 전도를 결정짓는 중대한 역사적 시기에 당 선전부문일권 강서폐를 조직하여 주시고 우리 국가의 제일 국력인 정치 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 데서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사색과 심려를 바쳐가시는 총비서 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열광의 환호성이 장례를 진감하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제3차 선전부문일권 강서폐가 우리 당 사상제일주의의 불변한 원칙과 사상사업을 개변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감을 전당의 선전부문일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 사상사업 혁신의 주요 공정으로 대결하려는 소기의 목적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사상적 자원을 백배하고 우리 위업의 계승담보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는 신성한 혁명적 자각, 막중한 책임의식을 새롭게 굳힌 당 선전부문 일꾼들이 항시 명심해야 할 공산주의자로서의 근본과 주체의 사상론의 절대의 생명력에 대하여 비력하시면서 우리 당의 가장 큰 자산인 위대한 혁명 사상과 그것을 변혁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우리 당 특유의 선전선동의 위력에 도대하여 마주한 줄기찬 투쟁 노종에서 우리의 리상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당중앙위원회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투쟁과 생활을 위해주고 더욱 다채롭게 해줄 선전선동사업, 문화창조사업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고대하는 시대와 혁명 인민의 기대에 맞게 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 방법과 수단을 진보와 발전의 도리 위에 올려 세우는 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전당적인 사상사업 혁신을 담보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께서는

강의 불가항력으로 위대한 리상, 아름다운 미래를 당겨오는 우리의 여정에는 더 큰 성공과 변혁적 성과들이 끝없이 쌓여질 것이라고 강조하시고, 전체 강습회 참이 사상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근위병다운 열정과 용기로 새 시대의 진경로를 심차게 열어나가리라는 표명하시면서 제4 선전부문의 일꾼 강습회 폐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사상을 무기로 삼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을 인도하는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선전일꾼으로서의 크나큰 영예와 시대적 사명감, 혁명적 열정을 백배해주는 총비서동제 연설에 만장은 폭풍같은 환호와 열렬한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사상의 힘으로 인민의 혁명의 불로 주체의 새 시대를 개척한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우리 당 역사가 기억하고 변혁의 우리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사상혁명의 교본들을 줄기차게 써나가는 데서 사상적 근위병의 본분을 가해 나갈 신념과 맹세를 담아 노래 조선노동당 만세를 우렁차게 합창했습니다. 주체의 붉은 단계를 억세게 축혀들고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강력한 사상 공세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앙양기를 힘차게 이어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혁명적 열의로 장례는 세차게 끌어번지었습니다. 4일간에 걸친 강습회는 우리 당협의 변함없는 계승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담보이며 관건적인 요구인 사상사업에서의 근본적인 개변과 사상진지의 질적 강화를 새로운 각오와 분발, 원숙한 자질과 풍모의 적극적인 배양으로 강력히 선도해 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의식과 열의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 개강식에서 하신 중요 연설의 진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집중학습이 있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투쟁의 영역과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전면적 발전 시대에 우리 당이 장구한 세월 중진해온 사상적 자원, 조선혁명 특유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로 더욱 승화시킬 수 있는 고귀한 지침들이 집성된 강령적 문헌을 심도 있게 연구학습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하고 현실을 공세적으로 앞서 나아가는 당 사상 사업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당 중앙의 틈틈없이 실천해 나갈 혁명적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사상 사업 선전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자신들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사상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고도의 자각 속에 강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연의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과 조선노동당 조항간부학교 교육일꾼들이 강습에 출연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먼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화한 참된 충신,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키는데 당 사상사업의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내용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출연자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은 김일성, 김정일 주체 주체 혁명협을 대를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가기 위한 진로와 방략을 전면적으로 직대성하고 있는 새 시대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적 지침이며 혁명과 건설의 대백과 전서적인 실천 강령이라는 데 대하여 원리적으로 해설했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합의한 투쟁에서 당 선전부문의 일꾼들이

0: 특구와 과학성의 원칙에서 실속 있게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론적 문제들을 설명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당시 구차대회 결정관 처리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 공세를 강화할 때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통하여 참가자들은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정신과 기풍,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지배하는 거창한 변혁의 그림을 줄기찬 상승회로 견인하며 각 부문 각 단위의 특성에 맞게 사상사업의 지향점을 바로 정하고 연대적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선전선동사업 방향들과 제반 원칙적 문제들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또한 사상사업의 참신한 형식과 방법들을 연구하고 선전을 실감 있게 공감력 있게 할 때 대한 문제, 직관선전, 직관선동을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실효성을 최대로 높여나갈 때 대한 문제 등이 취급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은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자세에서 당정책을 연구하고 현실과 사업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사상사업 형식과 방법들을 탐구 적용하고 정치 직관물 개시에서 정치 사상성과 시기성, 직관성과 문화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선전 일꾼들이 높은 정치적, 전문가적 자질과 고상한 인간미를 겸비한 우리 당의 사상적 기수로 준비하기 위한 원론적 문제들을 해설했습니다. 강수표에서는 최근 각급 선전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수록한 다매체 편집물들에 대한 시청이 있었으며 당 사상사업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수회 기간 취급되는 내용들을 당면한 실천적 요구와 혁명의 전망적 요구와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진지하게 학습하면서 사상사업의 진수와 묘리, 원숙한 방법론을 폭넓게 습득하는 데 사색과 연구를 집중했습니다. 항상 새 것과 발전을 지향하는 혁신적인 사업 기풍과 일본세를 습격화하고 사상사업의 계획성, 목적의식성, 주도 세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익한 견해와 경험들이 적극적으로 교환 공유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채택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소회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투쟁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행동에서 주체의 사상론의 위력을 증폭시켜 당과 혁명대오를 일심일체의 성세, 사상적 순결체로 더욱 강화하며 우리 위협의 줄기찬 전쟁과 계승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는 데서 의 깊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회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기소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9월 21일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회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동지들, 나는 이번 강수회가 사상사업 혁신의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려는 소개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당 사상질주의의 불변한 원칙과 사상사업의 새로운 시대적 높이에 대한 공통된 지향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었으리라 봅니다. 개강 일정에도 참석해보고 매일매일의 강습 진행 종령을 보고받으면서 사상사업을 개변시켜야 할 절박한 시대적 사명감을 일치하게 의식하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자각과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높은 각오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지들의 정열적인 자세를 보면서 정비서로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선전일꾼들이 다른 직업보다 정치적 감수성이 민감하고 감흥이 빠르며 정열적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전일꾼 대우의 이런 사상적 준비, 정신적 앙양이라면 얼마든지 이후부터의 사상

공정선 강화, 사상사업 강화에서 더 활기 있는 분투와 실제적인 개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갑니다. 비록 며칠밖에 안 되는 강습 기간이어서 선전사업 실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다 습득할 수는 없었을 테고, 앞으로 사업 실천에서 계속 배우면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사상적 자원을 백배하고 우리 위업의 계승 담보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는 신성한 혁명적 자각, 막중한 책임의식을 새롭게 굳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의 실천일 것입니다. 말로 다지는 무수한 결의보다도 담은 한 번이라도 대중의 의식에 불꽃을 튕기고 대중의 마음에 진폭을 일으키는 진리의 선전, 대중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대중의 용기를 가세하는 격조 높은 선동, 이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폐강을 앞두고 우리 당의 핵심 전처병들인 선전부문 일꾼들을 위해서 몇 가지 더 말하자고 합니다. 동지들, 우리는 자신들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항시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이 주체의 사상론이며, 우리는 철저한 사상제일주의자들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무엇도 혁명 사상의 힘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이길 수는 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의 내일을 두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장기간의 혁명투쟁 과정에서 비축하였고, 앞으로도 그 위력이 무진하게 발휘될 사상적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가장 큰 자산은 위대한 혁명 사상과 함께 그것을 변혁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선전선동 역량이며, 우리 당의 백성의 영도력은 곧 우리 당 특유의 선전선동의 위력에 도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우리가 리상하고 목표한 바를 완벽히 실천하는 당당한 역사로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투쟁과제는 지난 연대들의 세웠던 목표들의 재현이 아니라 명백한 승화이며, 줄기찬 혁명 로정에서의 또한 차례의 변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로정도 우리가 걷고 그 무거운 짐도 우리 스스로가 짊어진 이상 반드시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해내야만 합니다. 새로운 투쟁 행정에서 필수적이며 절박한 것은 그 어떤 물질적 포대가 아니라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 국민들의 애국열의와 비상한 용기이며, 그것을 더욱 크게 하여 개척과 창조로 전환되게 하는 사상 동원력입니다. 지금은 지도 간부들로부터 이 나라 한끝에 사는 국민 한 사람까지 다 국가의 발전에 자기 운명과 앞날을 걸고 지혜와 정열을 세 단계 목표에 일치시키며, 백절불굴의 투지와 적극적인 창의 창발력으로 온갖 도전과 장애들을 타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조선혁명가들에게는 객관적 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이 맞지 않으며, 오직 전체 인민의 거대한 정신적 잠재력과 애국적인 분발력을 강력하게 결집시키고 격양시키는 사상 제일주의로 앞길을 개척하고 기회를 존치하는 유일무이의 원칙을 완강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 누가 들고 싶어도 들수 없는 사상적 일색과의 기치, 위대한 인민과 함께 혁명하는 우리 당만이 내세울 수 있는 사상론의 철학을 도높이 들고, 우리의 리상을 기꺼이 성취하려는 혁명적인 입장을 더욱 명백히 가져야 합니다. 동지들, 이제 강습회가 끝나면 분명 당원 대중과 인민들의 시선은 우리 선전일꾼들의 사업 태도와 자세로 쏠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깊이 있게 주시해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 인민들은 자신들의 투쟁과 생활을 고무해주고 더욱 다채롭게 해줄 선전선동 사업, 문화창조 사업에서 새다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당 선전 부문의 과제는 이전과 엄연히 구별되게 무거워졌으며, 더불어 선전일꾼들에게 제기하는 당과 혁명 시대의 요구는 대단히 높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진의 영역이 넓어지고 보폭이 빨라질수록

갈수록 도전과 난관이 불가피하게 커지기 마련이며 이를 극복하는 문제는 하나하나가 다 책임적이고 진지한 연구와 노력을 요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 선전 사업은 확연히 달라져야 하며 지난 시기보다 더 단수 높고 깊이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선전 부문 일꾼들에게 하나의 겁이고 큰 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전 부문 일꾼들은 배가의 사명감과 분투로 이 고비를 완강하게 넘어서야 하며 반드시 이번 강수패가 우리 당 역사의 사상사업 전반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낸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되게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 사업의 내용부터 새 시대의 요구와 품격에 맞게 발전 풍부화하여야 합니다. 사상사업의 위력은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며 내용의 발전은 형식과 방법, 수단의 발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가 급진적으로 다각적으로 변화 발전함에도 구태의연하게 지난 시기의 내용과 자료에 의거하거나 판박은 논리와 주장을 답습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낙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리상과 목표가 높아지고 급격한 실행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람들의 생활 환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큼 마땅히 우리 당 사상사업의 내용들도 여기에 준하여 참신하게 구성되고 풍부화되어야 합니다. 결코 이것은 사상교양 사업에서의 전통적인 내용을 배제하거나 개량하자는 것이 아니며 전진하는 혁명위협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되게 하는가. 따라서 선전교양 사업에서의 새로운 혁신, 혁명적인 개변은 마땅히 사상교양의 내용을 보다 심화발전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선전교양 사업을 니치에 맞게 현실에 부합되게 진행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진리적이고 우월한 사상과 정책이 대중 모두의 신념으로 공고화되게 하고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딛고 일어서는 커다란 힘으로 전환되게 하는 데서 자기 위협의 정의로움과 승리의 필연성을 원리적으로 똑똑히 인식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선전사업에서 사물현상과 생활의 리치, 인식의 법칙이 배제되고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뛴다면 오히려 진실이 왜곡되고 오도되며 회의심과 거부감만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사상교양이 리치일 뿐 아니라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여야 한다는 것은 논할 여지이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본질으로 한 미사 요구에도 비할 수 없는 절대의 위력을 가집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시대에는 사람들을 교양하는 데 10가지, 100가지 처방이 있었다면 지금 시대에는 1000가지, 10000가지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처지와 환경, 심리에 붙는 것이 진짜 현실에 발을 붙이는 것입니다. 선전일꾼이라면 항상 내 마음속 생각과 감정을 파고들고 거기에 자기를 세워보면서 제강을 하나 만들고 해설을 한 번 해도 교감이 되고 실질적인 인식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는 데 맞게 우리의 선전교양 형식안도 부단히 발전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 사업의 참신성 과력은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형식과 수단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됩니다. 옷이 날개인 것처럼 좋은 선전교양 소재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형식과 수단의 도움이 없이는 대중의 흥미와 주목을 끌 수 없고 사상감정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방법이 진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 심리입니다. 김정은 동지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과 국가가 사상사업을 얼마나 중시하고 어떻게 전개해 나아가는가에 따라 사상이 승리와 성공에 무진한 힘이 될 수도 있고
좌절과 실패

예, 무서운 독서로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시면서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일어서고 나라의 면모가 변하는 것을 두고 자찬하면서 사상교양, 정신무장에 주목하고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제일 자원을 허로 사상누각을 쌓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대의 전진은 사람들의 투쟁과 생활의 흐름이며 따라서 사상사업에서 시대성을 구현하자면 오늘의 사람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형식과 수단 방법을 탐구 적용하여야 합니다. 선전 부문에서는 동일한 주제의 사상교양 내용이라고 하여도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형식과 수단을 찾아 쥐고 보다 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로 사색과 연구를 집중해야 하며 세 곳의 잔조가 일상적인 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선전교양 사업을 진행한 데만 그치지 말고 그 시료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수단과 형식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면서 부단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전교양 사업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반동사상 문화의 전파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방면에서 현대적인 정보수단, 기술수단들을 활용하는 사업에도 힘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사상사업 혁신에 대한 요구는 따지고 들어가면 당 선전부문 일꾼들의 자각과 능력 제고에 대한 요구로 함축됩니다. 우리 사상사업이 대중의 혁명정신, 혁명투지를 북돋우며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면 선전 일꾼들부터가 비상

부지를 북돋우며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면 선전 일꾼들부터가 비상한 책임의식과 투시, 남다른 책임감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것입니다. 선전 부문 일꾼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자기가 물러서면 자기 단이 자기 지역, 자기 부문이 주저앉게 된다는 책임의식이 지배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선전 사업 을 개선하겠는가 하는 사색과 탐구로 꽉차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 가닥의 눈빛에서도 군중의 심리를 느낄 줄 알고 부정적인 사상 요소에 대해서는 몸에 칼날이 닿을 때처럼 예리한 감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당 선전 일꾼의 책임적인 자세입니다. 사상을 등에 지고 산다고도 할수 있는 단 선전 일꾼의 직분은 사업과정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얹혀져 있습니다. 당의 사상과 정책을 전

돌아서서 하는 행동이 다르면 대중 속에 불신을 초장하게 되고 사상 진지를 제 손으로 허무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선전금은 일꾼들은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지고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당의 사상, 사회주의 원칙에 저촉되는 부정적인 현상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축제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됩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은 사상 사업의 실제적인 혁신과 직결된 급선무입니다. 지금 전당적으로 당 일꾼들이 필력과 원변수를 때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자질은 선전 일꾼들에게 있어서 당 선전 일꾼들은 완전 정통하고 아무 대중을 감화시키고 초급 선전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추지 말아야 합니다.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리론 수준과 실무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중앙당 선전 선동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의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공세적인 사상전은 마땅히 중앙당 선전 선입니다. 일대 사상전의 강력한 실행으로 사업을 총괄하며 선전업으로 하는 부서로서의 전당적인 사상사업 혁신을 주도성, 참신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선동사업 격기 총화 대책하는 것을 봅니다. 중앙동부 일꾼들의 수준과 맞으면 전당의 선전 일꾼이 달라지는 효과를 김정은 동 계산한 이게나 없어서는 안 될 사상된 삶과 투쟁의 주동력으로 전체 참가자들이 그들을 사업 실천의 일과 배우고 공거에 하며 계속 찾아내요. 우리 때 대하여 언급하시고 맞습니다. 각 부문과 각 기선에 오늘도 조선 혁명 열을 인도하는 조선노동당의 더 없는 영역이고 특별한 나는 모든 강의 참가자들이 시대와 우리

우리 당 역사가 기억하고 비원유 사상 혁명의 교과자적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동지들의 책임적인 눈에 띄게 알리는 자신감을 직접 사사를 당겨오는 우리의 여정에 날이 끝없이 새겨질 것입니다. 참가자들과 일꾼들이 조선노동당의 사상운이병다운 열정과 용기를 신경을 힘차게 요러나갈 것임을 확신하사 선전부문입니다.

이사 새로운 종료 전시험을 진행해서 조선민주주의 9월 20일 해당 시험은 주변국이

0: 세계시 국가방위로 손을 전국과 관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 의심할 바 없는 국방기술력의 과시이며 뚜렷한 갱신이라고 하시면서 말 그대로 불가항력이라고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 대비 태세에 있어서 가진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알 것이라고 적들에게 도통으로 매우 화근하셨습니다. 오늘의 성과는 기술 집단의 전문적인 역량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룬 미사일 전국과 관악국 방공연구소들 제작집단이었습니다. 겁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심이요. 그나 그 심혈과 로고를 받은 나라의 곳곳 마다 문화 정서 생활 기지들에도 역기자만 난 문수물 놀이장 관리소 과장을 위함이라면 자그마한 문제 우리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아침하신 사랑이 뜨겁게 기대 말했습니다.
1: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현대적인 문화 중심 진정한 주인으로 참담밖에 없습니다. 인민들에게면서 한참 집이를 종료하려 뻔하지
2: 들과 평 학교들을 비롯 저국 땅 방방곡곡에서 사오른 창 전국의 인민들 모두 다 같이 잘 살게 하시려고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정력적인 용도가 아나온 고귀한 결실인 것입니다. 인민을 위한 만족을 모르시고 만짐에 만짐을 더 놓으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 속에 오늘은 전국의 탄광 마을들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가 펼쳐지고 그를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정 인민의 행복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계시오. 인민의 모든 꿈과 유모는 반드시 빛나는 현실로 펼쳐질 것이며 이 땅 위에 행복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는 세세년년 울려 퍼질 것입니다.
3: 당 중앙연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금속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이 9월 기획 완수를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성에서는 일꾼들을 현지에 파견해서 월 기획 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 알아보고 생산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설비들에 대한 정비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고 부분품들을 교체하는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생산자 대중의 창조력을 적극 발동하면서 일정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도 연료 소비 기준과 샘물의 유황 함량을 낮추는 데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철강제 증산의 활로를 힘있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는 생산 설비들의 운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서 많은 강편을 밀어내고 있으며 청진제강소와 보산제철소에서는 노동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서 생산실적을 부단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산연합기업소에서 설비들의 성능과 기술 상태를 개선하고 박토 처리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넣는 한편 선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도 박력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광산과 재료광산, 철광석 생산을 활용

0: 활성화하고 정광 품위를 제고하는 등질 높은 철정광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경제 기술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양의 철정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 전국의 도시군들에서 자체 저생산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보다 적극화되는 속에 평양시에서 가정책 관철 사업의 힘을 놓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동군을 축산군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척되어 올해 7월까지 군안의 농장들의 염소 사육과 저생산을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원만히 갖춰짐으로써 지역 내 저제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됐습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축산업 발전에 유리한 강동군을 염소 사육과 저생산을 전 축산군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당 결정에 반영하고 이 사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었습니다. 이와 함께 총화와 평가사업, 보여주기 사업을 통하여 일꾼들을 각성 분발시키고 그들이 당의 육아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을 습격화, 체질화합니다. 공사에 동원된 각 구역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후원 애국사업에 이바지한다는 긍지와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지난간 성금, 난산, 태자, 봉문축산농장을 비롯한 강동군 안의 7개 농장, 300여동의 영군 아니라 사양공들을 위한 살림집을 번듯하게 일도세웠습니다. 올해 상반년에 만도 시에서는 구빈, 송가, 고비축산농장 등의 곤초장, 불조림 탱크, 사료가공실들과 100여동의 염소우리를 건설하고 많은 염소를 확보했으며 산후정보의 방목지를 새로 조성함으로써 저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강동군 안의 축산농장들에서는 방문한된 조건에 맞게 옥내 사육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과학적인 수의방역 체계를 철저히 세워 염소의 정체율을 높이는 한편 저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려 해마다 저생산량을 평균 1.2배로 장성시켰습니다. 시에서는 표준화된 젖 가공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어 구빈리, 송금리, 대담리에 현대적인 젖 가공장을 건설한 데 이어 올해 3등리에 냉동 설비와 신젖 생산 설비, 분석 설비들이 구비된 젖 가공 분소를 증설하여 리안의 어린이들에게 맛적 그 영양가 높은 젖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모기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보다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0: 온실남세부문 과학기술토론회 2026이 조선과학기술청년맹중앙위원회 조선남세협회의 주최로 15일부터 21일까지 신해주 남세과학연구중심에서 진행됐습니다. 온실남세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하는 데는 과학기술 성과와 경험들을 논리 보급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신해주 온실종합농장과 강동종합온실농장을 비롯한 50여 개의 온실남세연구 생산단이 과학자, 기술자, 현장 일꾼 등이 참가했습니다. 육종수단과 설비들을 더욱 현대화하고 생물공학기술을 비롯한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여러 가지 용도에 따르는 품종들을 육종 도입하며 생산의 최량화, 최적화를 담보하는 지능용 산체계와 실리적인 회수 이용 기술을 개발 완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애교권의 제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기가실에서의 각종 남세 재배 기술과 병해충 구제에 대한 강의와 편지물 시청 등도 있었습니다. 온실 과학기술 토론회 2026은 온실 남세 생산의 앞선 기술과 재배 방법들을 적극 도입하며 품양화와 비배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1: 국제축구연맹 202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 우리나라 팀과 가나다 팀 사이의 준준결승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 20일에 진행됐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주도권을 틀어주고 적극적인 공격으로 상대팀 문조를 연속 위협하던 우리 팀에서 후반전 추가 시간 2분경 11번 최림정 선수가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6분경 13번 허기영 선수가 성공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우리나라 팀이 금을 2대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팀과 콜롬비아 팀 사이의 준결승 경기는 23일 평양 시간으로 24일에 진행되게 됩니다.
0: 제20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이 조별연맹전 2조 경기에서 2승 1무승부의 성적으로 1위를 하고 준준결승단계에 진출했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상 현은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문화성 대표단이 2차 산크트페테르부르크 국제문화연단에 참가하기 위하여 21일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문화성 부상 박경철 동지와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연방 대사관 김시대리 대사 울라지미르 또페하 동지가 전성했습니다.
0: 러시아 외무성이 18일 자국 주재 영국 림시대리 대사를 호출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런던의 무기 지원 책동에 경고했습니다. 외무성은 영국 측이 키예브에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들을 위반하고 구조 파괴적인 행위를 감행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러시아 영토 타격에 이용되는 영국의 임의의 군사 대상들이 러시아 무력의 합법적인 목표로 된다고 외무성은 강조했습니다. 외무성은 영국 긴장 효과 노선을 포기하고 국제적 의무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윤희곤 리복숙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9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평성 29도씨, 신의주 29도씨, 해주 29도씨, 사리원 30도씨, 강계 27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6도씨, 청진 22도씨, 해산 25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2도씨, 개성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해주, 사리원,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함흥, 청진, 해산,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6도씨, 29도씨, 신의주 16도씨, 28도씨, 해주 18도씨, 28도씨, 사리원 17도씨, 29도씨, 강계 11도씨, 27도씨, 원산 14도씨, 27도씨, 함흥 15도씨, 28도씨, 청진 13도씨, 24도씨, 해산 8도씨, 26도씨, 남포 17도씨, 29도씨, 라선 12도씨, 25도씨, 개성 17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동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소표가 폐강되었습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 역사에 또 하나의 뚜렷한 장을 나로새긴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소표가 9월 21일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폐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폐강식에 나오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석단 성원들과 함께 등단하시자 우리 위업의 빛나는 성공과 전도를 결정짓는 중대한 역사적 시기에 당 선전부문 일꾼 강소표를 조직하여 주시고 우리 국가의 제일 국력인 정치 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 데서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사색과 심려를 바쳐가시는 총비서 동지를 우러러 돌치는 열광의 환호성이 장례를 진감하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소표가 우리 당 사상제일주의의 불변한 원칙과 사상사업을 개변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감을 전당의 선전부문 일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 사상사업 혁신의 주요 공정으로 대결하려는 소기의 목적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사상적 자원을 백배하고 우리 위협의 계승담보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는 신성한 혁명적 자각, 막중한 책임의식을 새롭게 굳힌 당 선전부문 일꾼들이 항시 명심해야 할 공산주의자로서의 근본과 주체의 사상론의 절대의 생명력에 대하여 비력하시면서 우리 당의 가장 큰 자산인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것을 변혁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우리 당 특유의 선전선동의 위력에 도대하여 마주한 줄기찬 투쟁노동에서 우리의 리상을 기어이 성한 당중앙위원회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투쟁과 생활을 고무해주고 더욱 다채롭게 해줄 선전선동사업, 방조사업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고대하는 시대와 혁명 인민의 기대에 맞게 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 방법과 진보와 발전의 도대 위에 올려세우는 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전당적인 사상사업 혁신을 담보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상의 불가항력으로 위대한 리상, 아름다운 미래를 당겨오는 우리의 여정에는 더 큰 성공과 변혁적 성과들이 끝없이 새겨질 것이라고 강조하시고 전체 강소표 참가자들이 사상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근위병다운 열정과 용기로 새 시대의 진경로를 심차게 열어나아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소표 폐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사상을 제일 무기로 삼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을 인도하는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선전일꾼으로서의 크나큰 영예와 시대적 사명감, 혁명적 열정을 백배해주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에 만장은 폭풍같은 환호와 열렬한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사상의 힘으로 인민을 혁명에 불러 주체의 새 시대를 개척한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우리 당 역사가 기억하고 변혁의 우리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사상혁명의 교본들을 줄기차게 써나가는 데서 사상적 근위병의 본분을 가해 나갈 신념과 맹세를 담아 노래 조선노동당 만세를 우렁차게 합창했습니다. 주체의 붉은 단계를 없애게 축혀들고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강력한 사상 공세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앙양기를 힘차게 이어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혁명적 열의로 장례는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4일간에 걸친 강소표는 우리 당 위협의 변함없는 계승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담보이며 관건적인 요구인 사상사업에서의 근본적인 개변과 사상진지의 질적 강화를
새로운 각오와 분발, 원숙한 자질과 풍모의 적극적인 배양으로 강력히 선도해 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의식과 열의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권 강습회 개강식에서 하신 중요연설의 진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집중학습이 있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투쟁의 영역과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전면적 발전 시대에 우리 당이 장구한 세월 중진해온 사상적 자원, 조선혁명 특유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로 더욱 승화시킬 수 있는 고귀한 지침들이 집성된 강령적 문헌을 심도 있게 연구학습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하고 현실을 공세적으로 앞서 나아가는 당 사상 사업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당중앙의 의도를 터팀없이 실천해 나갈 혁명적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사상 사업 선전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자신들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사상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고도의 자각 속에 강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과 조선노동당 중앙 간부학교 교육일꾼들이 강습에 출연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먼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을 신념화한 참된 중신,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키는 데 당 사상사업의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내용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출연자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은 김일성 김정일 주의 개최 밑에 주체 혁명협을 대를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가기 위한 진로와 방략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있는 새 시대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적 지침이며 혁명과 건설의 대백과 전서적인 실천 강령이라는 데 대하여 원리적으로 해설했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 선전 부문 일꾼들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배가하여 사상사업, 정치사업의 시대를 높여나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강의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강습에서는 다음으로 혁명사적, 당의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을 사상교양사업의 주선으로 들어주이고 실속있게 진행할 때 대한 문제가 취급되었습니다. 출연자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뿌리이며 출발점인 혁명사적, 당의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에서 인식교양적 효과를 보다 높이며 역사주의 원칙과 과학성의 원칙에서 실속있게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론적 문제들을 설명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당제 9차 대회 결정관 처리로

0: 재반 원칙적 문제들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또한 사상사업의 참신한 형식과 방법들을 연구하고 선전을 실감 있게 공감력 있게 할 때 대한 문제, 직관선전, 직관선동을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실효성을 최대로 높여나갈 때 대한 문제 등이 취급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은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자세에서 당정책을 연구하고 현실과 사업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사상사업 형식과 방법들을 탐구 적용하고 정치직관을 개시해서 정치사상성과 시기성, 직관성과 문화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선전일꾼들이 높은 정치적, 전문가적 자질과 고상한 인간미를 겸비한 우리 당의 사상적 기수로 준비하기 위한 원론적 문제들을 해설했습니다. 강수표에서는 최근 각급 선전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수록한 다매체 편집물들에 대한 시청이 있었으며 당 사상사업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수표 기간 취급되는 내용들을 당면한 실천적 요구와 혁명의 전망적 요구와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진지하게 학습하면서 사상사업의 진수와 묘리, 원숙한 방법론을 폭넓게 습득하는 데 사색과 연구를 집중했습니다. 항상 새 것과 발전을 지향하는 혁신적인 사업 기품과 일본세를 습격화하고 사상사업의 계획성, 목적의식성, 주도세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익한 견해와 경험들이 적극적으로 교환 공유되었습니다. 김정은동 측에 드리는 맹세문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채택되었습니다. 김정은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의 일꾼 강소패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투쟁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행정에서 주체의 사상론의 위력을 증폭시켜 당과 혁명대오를 일심일체의 성세, 사상적 순결체로 더욱 강화하며 우리 위협의 줄기찬 전쟁과 계승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는 데서 의 깊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표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9월 21일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표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동지들, 나는 이번 강수표가 사상사업 혁신의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려는 소개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당 사상질주의의 불변한 원칙과 사상사업의 새로운 시대적 높이에 대한 공통된 지향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었으리라 봅니다. 개강 일정에도 참석해보고 매일매일의 강습 진행 종령을 보고받으면서 사상사업을 개변시켜야 할 절박한 시대적 사명감을 일치하게 의식하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자각과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높은 각오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지들의 정열적인 자세를 보면서 정비서로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선전일꾼 다른 직업보다 정치적 감수성이 민감하고 감흥요 정열적이라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전일꾼 대우의 이런 사상적 준비, 적 악량이라면 얼마든지 이후부터의 사상전선 강화, 사상사업 강화에서 더 활기 있는 분투와 실제적인 개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 확신이 갑니다. 며칠밖에 안 되는 강습기간이어서 선전사업 실무와 관한 모든 다 습득 없었을 테고 사업 실천에서 계속 배우면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사상적 자원을 백배하고 우리 위협의 계승 담보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는 신성한 혁명적 자각, 막중한 책임의식을 새롭게 구체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의 실천일 것입니다.

것입니다. 말로 다지는 무수한 결의보다도 담은 한 권이라도 대중의 의식에 불꽃을 튕기고 대중의 마음에 진폭을 일으키는 진리의 선전, 대중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대중의 용기를 가세하는 격도 높은 선동, 이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폐강을 앞두고 우리 당의 핵심 전처병들인 선전부문 일꾼들을 위해서 몇 가지 더 말하자고 합니다. 동지들, 우리는 자신들 공산주의자들이 어떤인가 하는 것을 항시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이 주체의 사상론이며, 우리는 철저한 사상제일주의자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무엇도 혁명사상의 힘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이길 수는 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의 내일을 두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장기간의 혁명투쟁 과정에서 비축하였고, 앞으로도 그 위력이 무진하게 발휘될 사상적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가장 큰 자산은 위대한 혁명사상과 함께 그것을 변혁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선전선동 역량이며, 우리 당의 백성의 영도력은 곧 우리 당 특유의 선전선동의 위력에 도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우리가 리상하고 목표한 바를 완벽히 실천하는 당당한 역사로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투쟁과제는 지난 연대들에 세웠던 목표들의 재현이 아니라 명백한 승화이며, 줄기찬 혁명에서의 또 한 차례의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정도 우리가 걷고 그 무거운 짐도 우리 스스로가 짊어진 이상 반드시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해내야만 합니다. 새로운 투쟁 행정에서 필수적이며 절박한 것은 그 어떤 물질적 도대가 아니라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 국민들의 애국열의와 비상한 용기이며, 그것을 더욱 크게 하여 개척과 창조로 전환되게 하는 사상동원력입니다. 지금은 지도 간부들로부터 이 나라 한끝에 사는 국민 한 사람까지 다 국가의 발전에 자기 운명과 앞날을 걸고 지혜와 정열을 세 단계 목표에 일치시키며, 백절불굴의 투지와 적극적인 창의 창발력으로 온갖 도전과 장애들을 타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조선혁명가들에게는 객관적 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이 맞지 않으며, 오직 전체인민의 거대한 정신적 잠재력과 애국적인 분발력을 강력하게 결집시키고 격양시키는 사상제일주의로 앞길을 개척하고 기회를 존치하는 유일무이의 원칙을 완강히 경지하여야 합니다. 그 누가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사상적 일색과의 기치, 위대한 인민과 함께 혁명하는 우리 당만이 내세울 수 있는 사상론의 철학을 더 높이 들고 우리의 리상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혁명적인 입장을 더욱 명백히 가져야 합니다. 동지들, 이제 강수회가 끝나면 분명 당원 대중과 인민들의 시선은 우리 선전일꾼들의 사업 태도와 자세로 쏠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깊이 있게 주시해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 인민들은 자신들의 투쟁과 생활을 고무해주고 더욱 다채롭게 해줄 선전선동사업, 문화창조사업에서 새다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당 선전 부문의 과제는 이전과 엄연히 구별되게 무거워졌으며, 더불어 선전 일꾼들에게 제기하는 당과 혁명 시대의 요구는 대단히 높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진의 영역이 넓어지고 폭폭이 빨라질수록 도전과 난관이 불가피하게 커지기 마련이며, 이를 극복하는 문제는 하나하나가 다 책임적이고 진지한 연구와 노력을 요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 선전 사업은 확연히 달라져야 하며, 지난 시기보다 더 단수 높고 깊이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선전 부문 일꾼들에게 하나의 겁이고 큰 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전 부문 일꾼들은 대가의 사명감과 분투로 이 고비를 완강하게 넘어서야 하며, 반드시 이번 강수패가
우리 당 역사의 사상사업 전반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낸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되게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 사업의 내용부터 새 시대의 요구와 품격에 맞게 발전 풍부화하여야 합니다. 사상사업의 위력은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며 내용의 발전은 형식과 방법, 수단의 발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가 급진적으로 다각적으로 변화 발전함에도 구태의연하게 지난 시기의 내용과 자료에 의거하거나 판박은 논리와 주장을 답습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낙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리상과 목표가 높아지고 급격한 실행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람들의 생활 환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큼 마땅히 우리 당 사상사업의 내용들도 여기에 준하여 참신하게 구성되고 풍부화되어야 합니다. 결코 이것은 사상교양 사업에서의 전통적인 내용을 배제하거나 개량하자는 것이 아니며 전진하는 혁명위업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전교양 사업에서의 새로운 혁신, 혁명적인 개변은 마땅히 사상교양의 내용을 보다 심화발전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선전교양 사업을 리치에 맞게 현실에 부합되게 진행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진리적이고 우월한 사상과 정책이 대중 모두의 신념으로 공고화되게 하고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딛고 일어서는 커다란 힘으로 전환되게 하는 데서 자기 위협의 정의로움과 승리의 필연성을 원리적으로 똑똑히 인식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선전사업에서 사물현상과 생활의 리치, 인식의 법칙이 배제되고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된다면 오히려 진실이 왜곡되고 오도될 수 있으며 회의심과 거부감만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사상교양이 리치에 맞을 뿐 아니라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여야 한다는 것은 논할 여지도 없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본질으로한 미사 요구에도 비할 수 없는 절대의 위력을 가집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시대에는 사람들을 교양하는 데 10가지, 100가지 처방이 있었다면 지금 시대에는 1000가지, 10000가지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처지와 환경, 심리에 붙는 것이 진짜 현실에 발을 붙이는 것입니다. 선전일꾼이라면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과 감정을 파고들고 거기에 자기를 세워보면서 제강을 하나 만들고 해설을 한 번 해도 교감이 되고 실질적인 인식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는 데 맞게 우리의 선전교양 형식과 수단도 부단히 발전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 사업의 참신성과 감화력은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형식과 수단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됩니다. 옷이 날개인 것처럼 좋은 선전교양 소재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형식과 수단의 도움이 없이는 대중의 흥미와 주목을 끌 수 없고 사상감정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방법이 진부하면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 심리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과 국가가 사상사업을 얼마나 중시하고 어떻게 전개해 나아가는가에 따라 사상이 승리와 성공의 무진한 힘이 될 수도 있고 좌절과 실패의 무서운 독서로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시면서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일떠서고 나라의 면모가 변하는 것을 두고 자찬하면서 사상교양, 정신무장에 주목하고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제일 자원을 허로 사상누각을 쌓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대의 전진은 사람들의 투쟁과 생활의 흐름이며 따라서 사상사업에서 시대성을 구현하자면 오늘의 사람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형식과 수단 방법을 탐구 적용하여야 합니다.
선전 부문에서는 동일한 주제의 사상교양 내용이라고 하여도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형식과 수단을 찾아 쥐고 보다 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로 사색과 연구를 집중해야 하며 세 곳의 찬조가 일상적인 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선전교양 사업을 진행한 데만 그치지 말고 그 시료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수단과 형식,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면서 부단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전교양 사업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반동사상 문화의 전파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방면에서 현대적인 정보수단, 기술수단들을 활용하는 사업에도 힘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사상사업 혁신에 대한 요구는 따지고 들어가면 당 선전부문 일꾼들의 자각과 능력 제고에 대한 요구로 함축됩니다. 우리 사상사업이 대중의 혁명정신, 혁명투지를 북돋으며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면 선전일꾼들부터가 비상한 책임의식과 투신력을 지녀야 합니다. 선전교양사업은 전태만상인 사람들의 심리화의 사업인 것만큼 그것이 한 번의 강연 선전이나 경제 선동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드는 품은 가볍지 않습니다. 힘든 일도 고생이 아니라 형용하는 모습으로 느낄 줄 아는 선전일꾼의 품격이 바로 남다른 책임감에서 형성되고 공과되는 것입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자기가 물러서면 자기 단위, 자기 지역, 자기 부문이 주저앉게 된다는 책임의식이 지배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선전사업을 개선하겠는가 하는 사색과 탐구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 가닥의 눈빛에서도 군중의 심리를 느낄 줄 알고 부정적인 사상 요소에 대해서는 몸에 칼날이 닿을 때처럼 예리한 감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당 선전일꾼의 책임적인 자세입니다. 사상을 등에 지고 산다고도 할 수 있는 당 선전일꾼의 직분은 사업과정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얹혀져 있습니다. 당의 사상과 정책을 전수하는 선전일꾼들이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 돌아서서 하는 행동이 다르면 대중 속에 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사상 진지를 제손으로 허무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은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지고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당의 사상, 사회주의 원칙에 저촉되는 부정적인 현상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축제 행위에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됩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은 사상사업의 실제적인 혁신과 직결된 급선무입니다. 지금 전당적으로 당일꾼들이 필력과 언변수를 갖출 때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자질은 선전일꾼들에게 있어서 더욱 사발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됩니다. 당 선전일꾼들은 당의 사상과 정책에 완전 정통하고 아무 때 아무 장소에서나 당의 목소리로 대중을 감화시키고 초급 선전일꾼들의 사업을 옳게 지도 방조할 수 있게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자기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당 선전일꾼은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경제 실무와 현대 과학기술에도 밝고 문화적 소양과 정서도 풍만한 발방미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어느 분야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더 많은 인재가 요구되지만 선전 부문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선전 부문에서는 정치리론 수준과 실무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은 중앙당 선전 선동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은 마땅히 중앙당 선전 선동부에서 작전되고 힘있게 견인되어야 합니다. 일대 사상전의 강력한 실행으로서 당의 사상사업을 총괄하며 선전선동을 전업으로 하는 부서로서의 본도와 탄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전당적인 사상사업 혁신을 주도 세밀하게 계획하고
현실성 참신

0: 안전이 보장된 전술적인 대책들을 과학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선전선동사업 정령을 그 시료를 넣고 엄격히 총화 대책하는 것을 부서의 일상으로 해야 합니다. 중앙당 선전선동부 일꾼들의 수준과 일본세가 달라지면 전당의 선전일꾼들의 전문가적 자질과 사업기풍이 달라지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 선언, 새로운 변혁시대의 모든 사상사업이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될 사상종향으로 되고 참된 삶과 투쟁의 추동력으로 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전체 참가자들이 강습에서 터득한 원칙과 방법, 사업 실관시키고 실천 속에서 부단히 배우고 공고히 하며 사상사업 혁신의 새로운 열쇠들을 찾아내 우리 당 사상사업의 재부들을 더 풍부히 해나갈 때에 대하여 언급할 말씀을 이으시었습니다. 동지들, 각 부문과 각 기선의 단선전 일꾼, 사상은 어제도 오늘도 조선혁명의 연료이며 우리 국가 건설의 제일 자원입니다. 사상을 제일 무기로 삼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을 인도하는 조선노동당의 선조로 살며 일하는 것은 없는 영예이고 특별한 영광입니다. 나는 모든 강습회 참가자들이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책임을 용감하게 떠매고 우리 당 역사가 기억하고 변혁의 우리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사상혁명의 교본들을 줄기차게 써나가는 데서 선구자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지들의 책임적인 자세와 용기 넘치는 기백, 눈에 띄게 알리는 자신감을 직접 보면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사상의 불가항력으로 위대한 리상 아름다운 미래를 당겨오는 우리의 여정에는 더큰 성공과 변혁적 성과들이 끝없이 새겨질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들과 일꾼들이 위대한 사상 제일주의 기치를 높이들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군위병다운 열정과 용기로 새 시대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임을 확신하면서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폐강을 선언합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이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9월 20일 무기체계 기술 고도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형 무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해당 시험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신형 전투무기 체계 시험은 국가 방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환장입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을 참관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시험은 의심할 바 없는 첨단 국방기술력의 과시이며 무력 현대화에서의 뚜렷한 갱신이라고 하시면서 말 그대로 불가항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러한 기술의 획득은 국가의 전쟁 대비 태세에 있어서와 전망적인 무력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우위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군사 기술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갱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 없이도 적소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적들에게는 이 현실이 불치의 도통으로 매우 혹독하고 불가피대로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의 성과는 특별한 목적이 부여된 중요한 이 무기 체계 개발에 관여한 과학기술 집단의 전문적인 역량과 그들이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룩된 값비싼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미사일 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 제작 집단의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2: 보도입니다. 전체 인민이 주체의 혁명 전통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백두의 혁명 정신

0: 북한으로 사명 투쟁에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가는 우리 혁명이 자기 이승 불패성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힘차게 전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자 만남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안연미 동무는 오늘 우리 조국이 세월을 앞당겨 도약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각 방면에서 변혁과 개변을 다계단으로 이룩하게 된 것은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체조선의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나가시는 경의하는 총기수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영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주총명이 협수행에서 효명전통교양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효명전통교양의 불멸의 지침들을 밝혀주시고 효명전통교양을 당사상사업에서 일차적인 과업, 우리 혁명의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워주셨으며 삼전시를 효명전통교양의 중심지, 실체험지로 더 훌륭히 일떠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조선혁명박물관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런 혁명 역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된 대국보관으로 꾸려주시고 교양 거점들을 통한 사상사업과 혁명 전적지, 혁명 사적지 답사를 통한 교양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도록 하신 경현인 청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는 전체 인민이 백두의 녹과 기상으로 만난을 해치며 국력강화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게 한 근본 원천이었습니다. 특히 경현인 청비서동지께서 단행하신 백두산 군마 행군은 백두의 혁명 정신을 전인민적인 사상 감정으로 더욱 분발승화시키고 백두의 혁명 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 정신으로 강국 건설 위협을 더욱 가속화하는 데서 전환적인 계기로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우리 인민과 새 세대들은 백두의 혁명 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으며 이땅 위는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가 개척되고 천하제일 강국으로 향한 진군 기세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0: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혁명 역사와 불멸의 용도 업적을 옹호고소하고 계속 발전시키며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 인민군 장병들을 주체의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혁명 사적 부문 일꾼들과 강사들이 맡고 있는 책임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 부원 니혜옥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혁명사적부문 일꾼들과 강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역사와 혁명 업적, 우리 당의 혁명사적을 보위하는 혁명가들이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역사를 해설선전하는 핵심들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간직하고 지금 혁명사적부문 일꾼들과 강사들은 분발하여 혁명사적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혁명박물관에서도 강사들이 당제 9차 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체득하고 정치 이론 수준과 강의수를 높여 당우들과 근로자들 속에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새겨주며 당대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이로 고마운 데서 나서는 방법론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들을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사들은 높은 정치 이론 수준과 능란한 강의술, 해박한 지식으로 강의를 통속적이고 생동하게 진실하고 감명 깊게 하여 실회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다음,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줄기차게 이뤄나가기 위한 애국성업에 돌쳐나선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배가해주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문화성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예술 선전대들이 당 정책이 맥박치고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한 작품들로 경제 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도록 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면밀히 했습니다. 중앙 예술 경제 선전대, 직청 중앙 노동자 예술 선전대원들이 당면한 영농공정 수행으로 들끓는 농장들을 찾아 화선 선동을 벌였습니다. 령강군 령어농장, 안악군 운정농장 등에서 이들은 선동과 노래에 우리를 부러워하라, 남성독창 노동당 정책은 좋다, 재담 한알, 여성독창 정 깊은 어머니처럼을 비롯한 다채로운 적목들로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수행을 위해 혼신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농업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습니다. 여명중앙예술선전대원들은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의 곳곳에서 힘있는 선전선동으로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하고 윤택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어머니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날의 날마다 눈부신 노력적 위훈을 세워가는 건설자들을 고무했습니다. 제시대 지방발전 정책 실행을 위한 거창한 창조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경공업 공장 건설장과 농촌 산림집 건설장 등에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자강도와 강원도 예술 선전대들이 경제 선동의 실효를 부단히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시대의 명곡들과 애국의 호소가 담긴 선동은 지방인민들도 수도시민들과 다름없는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무병무탈하고 근심걱정 없이 살게 하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실현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투쟁기세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대야금 기지들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 철강제 증산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강철전사들의 의지를 백배해 주며 함경북도와 황해북도 예술선전대원들이 저국과 나의 운명, 우리는 조선사람을 비롯한 노래들을 높이 울렸습니다. 함경남도 예술선전대원들도 당 결정관철의 기상이 세차게 날아치는 룡성기계 연합기업소에서 적극적인 선전선동을 진행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예술선전대들이 활발히 벌리고 있는 화선식 경제선동은 당대 9차 대회 결정관철의 초태인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위훈 창조로 빛내이려는 각지 근로자들의 애국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0: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 실행의 제3년기 투쟁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속에 각지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새로 일도서는 지방공업 공장들이 운영에 필요한 설비 생산을 기본적으로 결속했습니다. 연초의 착공을 연말의 준공으로 이어나가는 우리의 투쟁 방식, 전진 속도를 확고히 견제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지방발전 20승 10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와 각도 추진위원회들에서는 지방공업 공장 건설과 병행해서 생산 공정비율에 따르는 설비 및 부품들을 제때 생산 보장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전개했습니다. 올해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을 제기일에 훌륭히 완공하는 데서 맡은 대상 설비 제작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국가과학원 건축재료연구소와 안주펌프공장, 성천강 전기공장, 단천재련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질보장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탐구 동원해서 성능 높은 펌프와 전동기, 수지 탱크 생산 계획을 앞당겨 결속했습니다. 부성 공작기계공장과 평양건설위원회 낙랑건재기술교류소에서는 가공설비들을 정기보강하고 자재보장 대책을 선행시키는 것과 함께 새로운 지구 장비들을 창안 도입해서 장생산과 물류 생산 공정 확립에 필요한 설비 제작을 빠른 속도로 침척시켰습니다. 평양 자동화 기구공장과 전자자동화 설계연구소에서도 배전함, 저작반, 조종반의 설계를 미약성과 편리성이 보장되게 작성한 데 이어 생산자들이 기술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여 전기 및 자동 조정 설비들을 손색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모든 제품들이 인민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되도록 하기 위해 평양 방지기계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재관품 가공에 반복 작업을 없애면서 생산품들의 질을 철저히 보장했으며 황해북도 진흥제품제작소에서는 프레스를 비롯한 설비들을 증설하고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려 부분품의 가공 능력을 정전보다 훨씬 끌어올렸습니다. 평양 금속건재공장과 만경대 애국윤창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앞선 작업 방법들을 적극 활용해서 대상 설비 생산에서 연일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당의 지방발전 정책 집행을 과학기술로 완벽하게 담보해갈 일념 안고 김일성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한덕수 평양경공업대학과 평양기계대학을 비롯한 과학교육 단위의 과학자 연구사들도 설비들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데 중심을 두고 분석설비, 비누생산설비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각급 추진위원회와 해당 단위들에서는 설비 제작이 완료되는 데 맞게 설비와 부분품들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 경원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서 석탄 증산을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 강화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거절시키기 위한 화선식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 한편 탐사와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데 모를 받고 있습니다. 태산 탄광이 대중적 기술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단부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전차와 버럭 적재기를 새로 만들어 도입하고 채탄장들의 막장 콘베야 야외 운탄 선로에 이동식 버럭 불임 장치를 설치해서 석탄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일경에서는 다음 교대를 위해 갱보수와 운반 설비들에 대한 점검 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무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탄차 바퀴와 각종 소공구들을 원만히 생산해서 막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령북 청년 탄광에서 새 탄밭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 지위를 능숙하게 하여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건은 탄광에서도 대형 펌프와 콘베어를 증설하고 자체로 제작한 버럭 적재기들을 수직갱에 도입한 것을 비롯하여 생산 공정 전반을 정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 다음, 중국이 19일 태원 위성 발사센터에서 장정 2호 정 운반 로켓으로 4개의 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위성들은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감당의 함용시 탁송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9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평성 29도씨, 신의주 29도씨, 해주 29도씨, 사리원 30도씨, 강계 27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6도씨, 청진 22도씨, 해산 25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2도씨, 개성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해주 사리원 남포 청진 해산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으로 개이 새해 흐리게 장별 내일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 다음 곳입니다. 평성 16도씨 29도 신이 16도씨 28도씨 18 28도씨 원 17 29도씨 강계 11도씨 27도 원산 14도 27 함흥 15도씨 28도씨 13도씨 24도씨 해산 도씨 26도씨 남 17도씨 29도씨 라선 12도씨 2도씨 개성 17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동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북한쪽 지역 남서풍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풍이 초당 4 내지 7m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m로 불다가 땅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처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중기 일기 예보입니다.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압골의 영향도 9월 25일에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6일에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29일에는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27일에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24일과 25일에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 내지 4도씨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매우 적게 내리고 대기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낮아져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맞게 산림감독 부문에서는 사람들이 입산 규정과 질서를 바로 지키고 산에서 불로일을 하지 않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며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에서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에 진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4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 청진, 라선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25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와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강계, 해산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청진,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6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대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강계, 해산시에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 함흥, 청진, 라선시에서는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27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라선시에서는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28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29일에는 평양, 평성,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청진,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해산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24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성, 신의주, 남포, 개성시 28도씨, 해주, 사리원시 29도씨, 강계시 26도씨, 원산시 25도씨, 함흥시 27도씨, 청진시 21도씨, 해산시 24도씨, 라선시
22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 이르기 예보였습니다.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5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6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7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8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9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인 9월 22일 화요일에 러동신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러동신문은 1면과 3면 하단이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군 강수회가 폐강된 소식을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정은 동지의 영상 사진문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2면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선부문 일군 강수회 폐강식 강령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을 영상사진 문헌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 상단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하고 경의하는 기동지께서 시험을 참관하신 소식을 영상사진 문헌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4면이 어느 고장이나 우리 세대가 본받아야 할 농민 영웅, 애국 농민이 있다. 이런 표지 아래 남포시 온천군의 애국적인 농업 근로자들을 소개한 글들과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이 국제축구연맹 202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준결승 경기에 진출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싣고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이 조별연맹전 2조 경기에서 2승 1무승부의 성적으로 1위를 하고 준준 결승 단계에 진출한 소식과 러시아에 가는 문화성 대표단이 평양을 출발한 소식, 그리고 온실 남세부문 과학기술 토론회 2026이 진행된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5면이 각지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신심드 높이 가을거지에 떨쳐나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소식들과 절약사에서 과학절대대에 쓴 기사들, 그리고 전국의 도시 군들에서 자체 젖 생산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보다 조국화되는 속에 평양시에서 육아정책 관철 사업이 힘을 놓아 뚜렷한 성과를 거둔 소식과 황희북도의 건재 생산 단위들에서 중요 대상 건설에 필요한 마감 건재를 제기일에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이 만발하는 정성의 화원, 이런 제목으로 각지 의료 일꾼들이 발휘한 아름다운 소행을 놓고 쓴 글을 비롯해서 사회문화 기사들을 싣고 일본 경제의 완전 몰락을 불러오는 전쟁 산업의 급속한 팽창,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해서 국제 소식들을 주었습니다. 민주조선은 1면과 3면 하단이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군 강수회가 폐강된 소식을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상사진 문헌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2면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군 강수회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을 영상사진 문헌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 상단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하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을 참관하신 소식을 영상사진 문헌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4면이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라 해설한 기사와 몸소 밝혀주신 서의 3면, 이런 제목, 나라의 농업 발전을 크나큰 능률을 바치고 계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이 조언하는 기사고, 내가 요구하는 일꾼은 당이 제시한 과까지 해내려는 높은 책임감으로 충만된 일꾼이다는 데 대해 쓴 글과 수령 결사옹이의 길에 새겨진 항일의 영웅 김동지의 위안 한세라는 기사를 입니다. 신문은 전 도시 군들에서 자체의 젖 포대를 강 사업들이 보다 적극화되는 속에 평양시에서 육아 정책 관철의 힘을 놓아 뚜렷한 손꼽는 소식, 인밀에서 일감을 찾는 북도인민위원회 일꾼들을 소개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5면